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That was Take That, Back for Good. Hey there, happy Tu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t 101.2, 101.3. Today is June 9th, Tuesday. A little before 10:06,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CFM 101.3 MHz or through our live stream on YouTube,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You can find it by searching 101.2.1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Talk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을 위한 소통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창구가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스트림에 오시면 채팅방이 있고요.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룸 또 열려 있습니다. 문자창도 항상 열려 있는데요. 샵 1013에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program at 6 p.m. today or 2 a.m. tomorrow morning. 오늘 11시 반부터는 지난주에 시작된 새로운 코너이죠. 동요 Weekly 두 번째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So if you tuned in last week, you know that we have a new segment starting every Tuesday titled 동요 Weekly. It is a segment where I match, introduce two 동요 songs, children's songs, and match each song with a popular song. 그래서 동요와 대중음악을 매칭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hoarding이라는 단어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hoarding, H-O-A-R-D-I-N-G, hoarding, 원래 이제 과도하게 뭔가를 모아두는 것 또는 축적하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가장 흔하게는 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행동을 말합니다. Hoarding. So hoarding originally means keeping or accumulating things excessively. Most commonly, it refers to the habit of holding on to possessions and continuously piling them up instead of throwing them away.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he keeps hoarding old newspaper. He keeps hoarding old newspaper. 그러면 오래된 신문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그 hoarding의 의미가 조금 넓어져서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는데요. 이 디지털 영역에서의 hoarding 역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So these days, the meaning of hoarding has expanded into the digital domain as well.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엄청 찍고 삭제를 안 하는 그 행위, photo hoarding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저장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버리는 게 그렇게 뭐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죠. You take thousands of pictures and rarely deleting any of them, and it keeps piling up on your phone. 또 이메일을 정리하지 않고 수만 통을 쌓아두는 이메일 hoarding도 있습니다. There's also email hoarding, where people let thousands of, tens of thousands of emails are piling up without, organizing them. 얼마 전에 이제 딸아이의 랩탑을 잠시 제가 사용을 하는데 이 브라우저를 딱 봤는데 탭을 너무 많이 열어놔서 와 이렇게 탭을 많이 열어놔도 컴퓨터가 작동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I recently browsed through my daughter's laptop and couldn't believe how many tabs she had open on her browser. 그래서 이 브라우저 탭을 수십 또는 수백 개 열어두는 그런 습관을 두고 브라우저 hoarding이라고 합니다. So I found myself wondering, no matter how many tabs I have opened, the computer still works. 참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브라우저를 얼마나 열어놓고 또 얼마나 정리를 하고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행동 패턴을

알려주는 단서이기도 하죠. The number of browser tabs we keep open and how often we clean them up can actually reveal a lot about our habits online. 아, 나중에 뭔가 읽어야지 하는 뭐 이렇게 newspaper article, 오늘 뭐 어떤 링크 같은 거. 이거 언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장해두고 싶은 것. 근데 저장은 안 해두고 그냥 탭을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열어두고 나중에 다시 보자라는 그런 어떤 이 우리의 이제 마음의 어떤 그런 사이콜로지겠죠. So things like, you know, I'll read it later. You know, it could be an article or link. I might need this someday. So instead of saving it, you just have the tabs open.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브라우저 탭은 몇 개 정도 열어놓고 사용하시나요? So how many browser tabs do you usually have open usually when you use your computer? I think it could tell a lot about your personality as well.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10개 정도 미만으로 정리를 해놓고 열어놓고 사용을 하는데 it all depends, right? 회사에서 또 다르고 또 집에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고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 인트로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많이 열어놓고 사용하시는지 if you feel like it, let us know how your pattern is online with you know using your browser and how many you know tabs you have open on your browser.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Ella Fitzgerald with Gregory Porter with the accompaniment by London Symphony Orchestra.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곡인데요. People will say we are in love.

from 서울밤이었습니다. 제니님께서 완전 시티팝이라고 메시지 주셨는데요. It's a total city pop vibe. 언젠가 혼자 서울 여행 가서 한강 드라이브 하며 듣고 싶은 곡. I think songs like this are great for nighttime show. Huh? 제가 심야 시간 프로그램을 한다면은 참 많이 틀었을 곡인 것 같은데. But you know, good songs sound good any time of the day. I think. And if you think about it, I think Seoul is a perfect place to listen to city pop while kind of roaming around. 맞죠? 뭐 이렇게 방황하면서 city pop을 듣기에 참 좋은 city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t just is a perfect backdrop to listen to music like this. So today's topic, you know, I'm not sure if I am expecting much feedback on today's topic. So rather than a question, kind of a sharing that, you know, how our, you know, digital hoarding habits go. 뭔가 이렇게 브라우저 탭도 그렇고, 사진 정리, 이메일 정리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어떤 디지털 텐던시가 어떤지 그냥 궁금합니다. 독더미님께서는 사진, 이메일, 브라우저 탭, 여러 프로그램, 뭐 하나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 더미입니다. So, 독더미님 says, in terms of photo, email, browser tabs, you know, different programs, just, it's all me. It all depends who I am. So, are you saying that you are a hoarder, a person who cannot throw away stuff? 그래서 사진, 이메일 정리 못 하시는 그런 분인가요? But I'm not saying that it's good. I'm not saying that it's bad. I think if you are a physical, if you are a hoarder in a physical life, 일상에서 어떤 이 hoarding, 그래서 집 정리를 못하고 심해지면은 정말 집에 뭔가가 가득 쌓이고, 그건 솔직히 굉장히 심각한 약간 문제이긴 합니다, right? But I think in the digital domain, right? I think, you know, why not? You know, just leave it be. 꼭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너무 이렇게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보다 그렇죠.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죠? I don't think it's a big issue. 근데 그냥 I think it's just it's a telling of you know your tendency.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죠.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정리 안 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이메일만 잘 받으면 되죠. 그죠? Let's look at it that way, okay? 그러면 노래 듣고 또 2부에서는 웨더 리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Lionel Rich with Darius Rucker, Stuck on You.

Tantara Blues featuring Forestella with a Lunch Song Project. 그렇군요. 오츠로옹님께서 저는 고우림 씨 목소리 좋아요. 고우림, of course, the member of Forestella, right? 고우림 씨 목소리를 딱 아시나 보네요. You can sort of pinpoint the part that 고우림 sings. 와우. 굉장히 섬세하게, 뭐라 그럴까요? 팬이신, 섬세한 팬이시네요. 1202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사진은 정리가 안 돼서 얼마 전에 용량 추가를 했네요. My photos were getting out of control, so I recently had to buy extra storage.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캡처 사진 지우기가 취미입니다. One of my little hobbies is deleting old screenshots. 그렇군요. 맞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할 일 없으면은 이렇게 포토 갤러리 보면서 캡처 뭔가 이렇게 이 기록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캡처한 사진도 꽤 있잖아요. 그죠? I think that is my little hobby too, right? Deleting screenshots. But you had to actually purchase extra space for your photos. That's not bad, right? You know, just you know, buy more storage and take more pictures, and you know, there you have it. Solution. 근데 I think we're still kind of not really used to the idea of having to buy storage. 뭔가 이제 돈을 주고 이 extra space 어떤 photo space나 뭐 이렇게 file space를 온라인 스토리지를 산다는 게 당연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아직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I think there are those of us who feel kind of reluctant to having to pay a price for storage, and there are, you know, the rest of us who are willing to pay for it. You know, why not? Just to give you peace of mind. 뭔가 이렇게 이 저장 공간이 계속 고갈되면서 느끼는 불안감보다는 그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1202님, 저의 브라우저는 심플 그 자체라 신청곡으로 Simply Red Stars 신청합니다. 이렇게 또 연결을 해주셨네요. 듣고 올까요? Simply Red입니다. Stars.

couple of tracks, Simply Red Stars and Plain White Tees, 1, 2, 3, 4 was a couple of songs that you heard. We started off by talking about the browser tabs and this concept called browser tab hoarding. But I think we can also talk about other forms of digital hoarding. And one of our listeners mentioned the deleting screenshots.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보통 어떤 스크린샷을 많이 찍어 놓으시는지. I think mentioning that we have to kind of clean up those screenshots, meaning that those are usually taken not for records but just for temporary reference sort of. 저 같은 경우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얻는 편인데요. I think I said this many times before. I get a lot of inspiration for the topics to talk about on this show through social media. 근데 가끔은 이제 막 이렇게 보다가 뭔가 이렇게 쓸 시간이 없고 뭔가를 저장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스와이프해서 그 텍스트를 그냥 다시 볼 수 있게 텍스트만 보면은 다시 생각날 수 있게 그런 경우 많이 스크린샷을 합니다. So when I kind of review what screenshots to delete, I see a lot of screenshots that I used for my past shows. 지난 프로그램에 이런 topic 얘기했었지라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So in a way, it's kind of a way to remember, what we did on the show. 약간 추억이 있긴 한데 굳이 막 근데 추억을 위해서 그걸 막 쌓아놓고 싶지는 않고요. 약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샷을. 스크린샷 얘기까지 할까요, 같이? 오케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Sam Ok. The song is Remember.

0 1 3 50원, 100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신청곡 사용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You can text us at #1013451. Your song requests, stories, shoutouts, send them all my way. So we started the show with an intro that talked about our habit of hoarding and the digital hoarding and browser tab hoarding for that matter. But I guess if you think about it,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just cannot let go. Whether it be a digital domain or just a physical world domain, 뭔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버려야 될 때가 있는데 못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I'm talking about both the literal and the symbolic. 뭔가 이렇게 버려야 되는 물건도 있지만 또 버려야 되는 생각, 미련 그런 것도 참 많은 것 같은데. Would that be also in the confines of hoarding? 뭔가 이렇게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연들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This is U2, City of Blinding Lights.

couple of tracks, U2, City of Blinding Lights, and the following track was Man I Trust, Numb 였습니다. So, hoarding topic, right? 5750님께서는 예전 직장을 그만둘 때 정말 그만두는 걸 그만두고 싶었어요. 치워도 치워도 끝이 나지 않는 제 짐 때문에요. 하하하. When I left my previous job, I honestly wanted to quit하고 싶다. I wanted to stop quitting the jobs, right? Quitting the job. No matter how much I packed and cleared out, there's always seemed to be more of my stuff. So endless cleanup, right? It felt like the process would never end. 맞아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렇게 할 때 짐을 정리하는 거가 엄청난 일이긴 하죠. Emotionally too, physically and emotionally. 집에서 이사를 가는 것도 막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right? But clearing up your workspace for you know quitting or moving jobs, I think it is a big deal and it's something you probably do not want to do often in your life. 뭔가 이렇게 자주 하고 싶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예, 맞아요. 회사에서는 이 뭔가 이렇게 쌓여가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이 집에서는 이게, 여러 사람이 또 잔소리를 하고, 좀 치워라 그러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뭔가 이제 자신만의 어떤 공간이 있으면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I think, company workspace is a perfect space for hoarding habits to grow, I think. 이 뭔가 이렇게 버리지 못한 습관이 정말 있는 분들은 회사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홀딩 헤빗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575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Here's a request song from 5750님. Lucid Fall의 곡입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루시드 폴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5750님 request song. Now it's about quitting jobs and you know clearing up your desk and your cabinet, huh?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저도 회사 그만둘 때마다 전날 밤에 차 가지고 사무실 들러서 짐 뺐는데 짐이 너무 많았어요. So 퇴근하는 프로도님 says whenever I quit my job, I had to actually bring my car the night before and you know move all the stuff onto my car because there's so much. 그렇군요. 그렇게 짐이 많으셨군요. 근데 또 당일날 다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러시니까, 그죠? 이에 대해서 5750님께서 드라마에서 보면은 짐을 박스 하나에 달랑 넣고 나오는데 비현실적이죠. If you watch those dramas, you see people quitting and then they have just a one simple box to load their stuff into, right? 그런 박스를 갖고 나오는데 심지어 그 박스도 굉장히 비어 있지 않나요? 약간 좀 비현실적이죠, 그죠? 그렇게 미니멀리스트하게 사는 분이 계실까요? 거기 회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네요. 헤일리님께서는 저는 브라우저 이메일 확인 후 바로바로 삭제하고 창 닫는데요. 정리 안 된 곳 하나가 바로 그 갤러리 구글 포토. Yes, 구글 포토. 아이들 사진, 학교 관련 스크린샷, 기타 등등. Yes, I think we all feel the same because Google Photo has a certain capacity, right? 무료 버전은 어느 정도 딱 몇 기가까지잖아요, right? 참 고민 많이 했는데 I think there's a way to download all the stuff. 이게 컴퓨터로 이 다운로드를 받는 그런 옵션이 있더라고요. That's what I did. I downloaded all the stuff and then delete. 근데 그렇게 하는데 또 온라인에서 못 지우겠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딱 전화기로 딱 그 앱에 들어가서 보는 그런 편의성이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는 브라우저는 보니까 다 메일 창과 업무 관련된 거네요. I guess, yeah, if you are at work, right? Your work computer would be mostly about, your work, right? 근데 스크린샷은 열어봤더니 대부분 상하이에 관한 것이네요. So, I have the screenshot. I checked my screenshot the folder just now, and I realized that huge portion of it now with filled with information about Shanghai. 다음 주에 상하이로 워크숍을 가거든요. 그래서 must go to places, maps or restaurant recommendations and screenshots of apps I need to install. 그렇군요. 맞아요.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좋죠. 스크린샷이, right? So I'll be flying to Shanghai with my coworker for your workshop next week, and our team has been incredibly busy.

daily. So this trip feels like a small escape. 그래서 일회 훠궈 먹을 거고요. So one hotspot per day. 그리고 하루에 5회 카페 탐방할 예정입니다. Wow, that is a lot of caffeine, I guess, right? So I will visit at least 5 cafes per a day. 상하이에 좋은 카페가 많은가 보죠. 많이 이미 다 검사를 해 놓으셨겠죠. 그죠?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봅시다. 바스키님께서는 디지털은 아닌데 저희 두 애들이 스티커나 포토 사진을 모아두는 것을 보고 다소 호링을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가치가 있다고. 그리고 유행은 왜 이렇게 짧게 다시 오는지 끝없이 집안 곳곳에 널려있네요. 포켓폰 인기는 끝나지 않는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I think all our kids are guilty of hoarding, including my daughter. I think I talked about my daughter's hoarding of sticker. 언젠가 한번 그 스티커 이런 보관함을 봤는데 본인도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와우. Wow. How could I have bought so many stickers and I didn't even use it? I think we have to kind of understand the kids, you know, how they, you know, fall into certain, you know, trends and fads. 뭐 어렸을 때는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죠? 쿨피스님께서도 전 미리미리 정리하고 버리는 편이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버릴 수만 있다면 딱 버리고픈 딱 하나. 캐비넷은 한 달 전부터 정리. 갤러리 정리는 대중교통 이용할 때 보통 한다고. I think that's all we do, right? We all do that, right? When we are riding bus and if we get kind of bored, we look at our phone and delete those, you know, unused, no, unnecessary screenshots and whatnot. I think we are hoarders in certain way. 우리 모두 약간 hoarding habit이 있는 것 같은데, I think it's different from person to person. Whether we want to kind of, you know, clean up some stuff, or we feel guilty about not cleaning.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죠? 아까 샹하이로 워크숍 가신다는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듣고 그러면은 3부 마무리하고 4부에서는 동요 위클리로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the Cranberries' Dreams.

of 동요 위클리 was last week. Yes. 근데 상당히 기획과 컨셉이 너무 좋다라고 칭찬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많은 또 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A lot of positive feedbacks for our first edition of 동요 Weekly. So again, just to kind of give you the lowdown of this segment, we will be introducing two children's songs per week. So every Tuesday on this segment, 동요 Weekly. But not just the two 동요s, but one matching popular song for each 동요 track. 그래서 한 곡의 동요를 소개하고 그것과 매칭이 되는 대중가요일 수 있고요. 팝송이 될 수도 있고 그 곡을 제가 선곡을 해서 들려드리는 약간의 릴레이가 되겠네요. 그죠? My relay. matching 동요 and the popular music. 그럼 첫 번째 곡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윤서진 친구가 부른 모래 위에 나의 꿈을 새겨요라는 곡인데요. Lyrics by 김지원 and the composer is 고수진.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하면 바다죠. 찰랑이는 새하얀 윤슬이 파도 위에 얹혀져서 넘실넘실 넘어오는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앉아서 그림과 글씨를 새겨봅니다. So, summer is on the way. When I think of summer, I think of the ocean and imagine sitting on a sandy beach, watching the sunlight shimmer on the waves as they quietly roll toward the shore. Then I write things in the sand, my name, my friend's name, my dreams, and my friend's dreams. 그래서 모래사장에 앉아서 그림과 글씨를 새겨봅니다. 내 이름, 친구 이름, 나의 꿈, 친구의 꿈, 먼 바다로부터 넘어오는 파도에 쓸려가는 이름들과 꿈을 보면서 내 꿈이 바다 넘어 저먼 곳에 닿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모래사장, 모래놀이 하면서 이렇게 상상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As the waves come in and wash those names and dreams away, I find myself hoping that my own dreams might travel beyond the sea and reach some faraway places. 굉장히 동요적인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이죠. 이그 쓰여진 그런 이름들과 꿈들을 바다가 어디론가 먼 곳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그린 곡입니다. 먼저 들어보실까요? This is 김지원 작사, 고수진 작곡, and the singer is 윤서진, 모래 위에 나의 꿈을 새겨요.

윤서준은 모래 위에 나의 꿈을 새겨요. 이런 가사가 있죠. 더 넓게 넓게 흩어지는 새하얀 모래 위에 머나먼 바다의 꿈 새겨요. Upon the wide endless stretch of white sand, I draw dreams of the distant sea. 먼 바다로 돌아갈 푸른 파도야 내 꿈도 함께 데려가죠. On blue waves returning to far off ocean, please carry my dreams with you. Beautiful, beautiful. 그렇죠? 오칠오옥님께서 아이도 목소리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Okay, so matching song. Our kittenims are sort of making guesses on what kind of a matching song I'll be bringing. 독더미님께서 바다의 왕자 아니냐고, 바다의 왕자 아닙니다. As I said, I won't be predictable with my matching song. 아마도 여러분들이 게스를 하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런 곡일 거라라고 생각합니다. 쿨피스님께서도 역시 귀여운 목소리 어쩔 이렇게 맞아요. 참 동요를 들으면 그냥 that's kind of a given. 목소리의 귀여움과 아이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환해지죠. So my matching song is a song by 우효. 우효 인디 뮤지션이지만 굉장히 잘 알려진 sort of electronica based 인디 뮤지션인데 우효 씨의 모래라는 곡이 있어요. 모래라는 곡이 있는데 all these two songs all talk about sand on the beach, right? But in such a different perspective. 이 곡의 모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줌의 모래로 날 유혹하지 마요. Don't tempt me with a handful of sand. 한 줌의 모래로 날 울게 하지 마. Don't make me cry with a handful of sand. 결국에는 다 사라질 테니까. Because in the end, it will all disappear. 하얗게 흩날리는 작은 꽃잎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을 테니까. Because it won't remain beautiful forever, like tiny white flower petals drifting through the air. 난 아직 믿을 수 없으니까. And because I still can't quite believe it. 결국에는 다 사라질 테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한 줌의 모래에 뭔가 이렇게 실려 있었는데 바다가 그거를 다시 가져가 버린다는 그런 의미죠. 아까 이 That is my interpretation. 저의 해석이지만 조금 다르실 수 있지만 원작자의 의도는 그렇게 봤는데 이 동요가 보는 이 모래와 이 대중가요에서 보는 모래에 굉장히 이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Both very beautiful song.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Matching song입니다. 우효입니다. 모래.

우효 모래였습니다. How did you feel about that matching?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했는데, hope you enjoy that as well. So let's go to our second pair. 국악 동요를 한곡 갖고 왔는데요. I think I mentioned that, there are different genres of 동요. There are 동요 that's called 서정 동요, which is kind of a ballad, similar to ballad in the popular music. 서정 동요라는 그런 조용한 발라드 같은 동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중창도 있고. And one very distinct genre is called 국악 동요. 약간 국악의 음계와 어떤 장단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진 곡인데요. This one is titled 여름밤. The singer is 김나람. 이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진 노래인데, 이낮 동안에 굉장히 뜨거웠던 햇살을 재우는 듯한 어떤 자장가라고 이렇게 it's kind of like a lullaby, sort of a gently putting the day's blazing sunshine to sleep. 그래서 가사가 너무 예쁩니다. 뜨거운 햇살아 토닥 토닥 토도닥. Pat, pat, patter, pat, warm sunshine. 붉은 노을 안고서 잠을 자자. Let's fall asleep wrapped in the red glow of sunset. 휘릴리, 휘릴리, 샤르랑, 샤르랑. 바람손 토닥이며. 휘릴리는 이제 휘파람 소리를 말하는 거고요. 샤르랑은 이 샤르륵 같은 가볍고 부드러운 소리를 나타내는 순 우리말 부사라고 합니다. And it could be translated something like really, really, really, rustle, rustle with the wind's gentle hand patting us softly. 휘영청 둥그런 달님을 만나러 가자. Let's go meet the bright and round moon hanging high in the sky라는 아주 참 그런 포에틱한 그런 가사이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김나람입니다. 여름밤.

김나람, 여름밤. Beautiful song, don't you think? 여름밤 풀숲 가득 제잘거려도 햇님은 스르륵 소르륵 곤히 잘도 잔다. Even though the summer grass is alive with chatter all night long, the sun drips off softly and sleeps soundly. 토닥토닥 토도닥 그렇게 꿈을 꾼단다. Wow. I love it. 이수영 작사 and 김경은 작곡, 김나람 여름밤이었습니다. So, the connecting song, the matching song that I had.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내용이 뜨거웠던 햇살을 이제 밤으로 데려가서 잠재우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밤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빛이 멀리 있는 창가에도 소리 없이 비추고 In the quiet night sky, beautiful starlight shines silently, even through distant windows. 한낮의 기억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꿈을 꾸는 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The memories of the day dripped away somewhere, and all I can do is gaze at the dreaming sky above. 부드러운 노랫소리에 내 마음은 아이처럼 To the sound of a gentle melody, my heart becomes like a child again. 깊은 밤, 아름다운 그 시간은 이렇게 찾아와. 어떤 노래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그죠?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식, 여름밤의 꿈.

따와서 김현식 여름밤의 꿈 깊은 밤 아름다운 시간은 이렇게 찾아와 다시 아침이 찾아와도 잊혀지지 않도록 A dream I hope to remember even when morning comes again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곡입니다. Hope you enjoy the today's 동요 weekly and the matching of a children's song with a popular song. We'll be back with another edition next Tuesday.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니님께서 아이들 목소리로 치료받는 시간이라고.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William Wordsworth의 말이 떠오릅니다. Yes, indeed. We are always learning from the child,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항상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So remember, cutie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I leave you with Miles Davis, song about summer, a very famous song, of course. I think from the Gershwin piece, I think. Miles Davis의 Summertime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我们依然是通过对话来了解一下要学习的内容。
1: 국제 우편을 보낼 때 주소를 어떻게 써요? 我们寄这个国际快递的时候，地址应该怎么写呢？
0: 국제 우편은 외국에 보내는 거니까 영어로 써야 돼요. 像这种国际快递哈，然后它是寄往国外的，所以要用英文来写。
1: 두통약이 있어요? 有没有这个头疼药啊？
0: 네, 서랍에 있어요. 그런데 약 먹기 전에 밥을 먼저 먹어야 돼요. 有在抽屉里，但是吃药之前应该要先吃饭。
1: 那我们惯用句型找到了吗？ 也是在结尾。
0: 해야 돼요.
1: 해야 돼요, 써야 돼요, 먹어야 돼요.
0: 먹어야
1: 네,
0: 돼요.
1: 아야
0: 써야 돼요.
1: 돼요, 어야 돼요. 那这样的话呢，我们就知道了，用的是什么 I O O U 的这种形态，加上这个呀 tail 的时候，就是我们今天要学习的这个惯用句型了。对，它是相当于我们汉语的要做什么事情，应该做什么事情，义务性的。嗯，那我们看一下它呢。我们刚才提到了是 I O U 的这种形态呢 ，I U 的时候用 아야 돼요， 어요 的时候呢用 어야 돼요， 然后还有 하다 的时候呢 해요 的时候呢 해야 돼요， 해야 돼요 呢我们是经常会听到的一个，所以日常生活中有经常听到。 那我们一起来看一下这个单词里面它具体是怎么用的。想一想我们之前最开始学的 I O O 的形态，一起来看一下没有收音的单词 카다
0: 가야 돼요
1: 가야 돼요 보다 看
0: 봐야 돼요
1: 읽다 读
0: 읽어요 읽어야 돼요
1: 배우다 学
0: 배워요 배워야 돼요
1: 对，这些都是基本的。然后呢 청소하다 打扫
0: 청소해요 청소해야 돼요
1: 쓰다 写
0: 쓰다 써요 써야 돼요
1: 써야 돼요 자르다 剪
0: 자르다 잘라요 잘라야 돼요
1: 잘라야 돼요 然后呢还有 만나다 见
0: 만나야 돼요
1: 부르다 叫
0: 불러요 불러야 돼요
1: 불러야 돼요 팔다 卖
0: 팔아야 돼요
1: 만들다 做
0: 만들어야 돼요
1: 읽다 读
0: 읽어야 돼요
1: 찾다 找
0: 찾아야 돼요
1: 然后呢 놓다 放
0: 놓아요. 네. 놓아야 돼요.
1: 적다, 写.
0: 적다, 적어야 돼요.
1: 적어야 돼요. 입다, 穿.
0: 입어야 돼요.
1: 받다, 收.
0: 받아야 돼요.
1: 씻다, 洗.
0: 씻어야 돼요.
1: 씻어야 돼요. 나 I, O, U的形态呢? 因为是母音开头,会有什么?不规则,变化.나 듣다, 听.
0: 들어요, 들어야 돼요.
1: 묻다, 问.
0: 물어요, 물어야 돼요.
1: 씻다, 装.
0: 싫어요, 싫어야 돼요.
1: 걷다, 走.
0: 걸어요, 걸어야 돼요.
1: 然后, 돕다, 빵.
0: 도우다, 도와야 돼요.
1: 네, 돕다. 还有, 곱다. 这两个单词呢, 它的 I, O, U的形态是特殊的. 其他的呢, 别做收音的单词全部都是 우, 但是, 돕다, 还有这个, 곱다. 这两个单词是 와요. 所以呢, 这个可以记一下. 줍다, 剪.
0: 줍다 주어야 돼요.
1: 주어요? 주어야 돼요. 눕다 躺.
0: 누워야 돼요.
1: 굽다 烤.
0: 구워야 돼요.
1: 然后呢, 是西有做收音的单词, 붓다 倒.
0: 부어요, 부어야 돼요.
1: 낫다 痊愈.
0: 나아야 돼요.
1: 긋다 화.
0: 그어야 돼요.
1: 적다 脚.
0: 저어야 돼요.
1: 저어야 돼요. 所以呢, 有的时候如果我们突然间想不起来的话,那就想最简单的, 아요, 어요.
0: 네.
1: 对. 接下来再通过这个对话来看一下我们今天学习的这个语法 같이 술 한잔 할까요? 一起去喝一杯吧
0: 미안해요 오늘은 운전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술을 못 마셔요 다음에 마십시다 对不起今天我要开车所以不能一起喝了下次吧
1: 나 약속이 있어서 1시까지 시내에 가야 해요. 我因为有约定呢所以呢1点钟之前呢要到室内一定要到室内
0: 그럼 12시 전에 출발해야 돼요. 나 12点前你要出发呀.
1: 오늘 시간이 있으면 같이 배드민턴을 칠까요? 你今天如果有时间的话我们一起去打羽毛球吧.
0: 미안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공항에 가야 돼요. 对不起,今天我的父母来韩国,我要去机场。고향에
1: 내려가는 기차표가 벌써 다 팔렸어요. 回老家的火车票呢,它已经卖完了。명절에는
0: 기차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예매해야 돼요. 이제 节假日的时候啊,火车票是比较难买,所以要提前去订。 我们来复习一下吧。好的,先从单词来看一下,보다 看。보다 봐야 돼요.
1: 봐야 돼요. 주다, 게이.
0: 주어야 돼요.
1: 어, 만나다, 见.
0: 만나야 돼요.
1: 부르다, 叫.
0: 불러야 돼요.
1: 공부하다, 学习.
0: 공부해야 돼요.
1: 어, 팔다, 卖.
0: 팔아야 돼요.
1: 만들다, 做.
0: 만들어야 돼요.
1: 읽다, 读.
0: 읽어야 돼요.
1: 찾다, 找.
0: 찾아야 돼요.
1: 놓다, 放.
0: 놓아야 돼요.
1: 어, 적다, 写.
0: 적어야 돼요.
1: 입다, 穿.
0: 입어야 돼요.
1: 받다, 收.
0: 받아야 돼요.
1: 씻다, 洗.
0: 씻어야 돼요.
1: 듣다, 听.
0: 들어야 돼요.
1: 묻다, 问.
0: 물어야 돼요.
1: 씻다,
0: 싫어야
1: 装.
0: 돼요.
1: 걷다, 走.
0: 걸어야 돼요.
1: 어, 돕다, 帮.
0: 도와야 돼요.
1: 어, 죽다, 捡.
0: 주어야 돼요.
1: 눕다, 躺.
0: 누워야 돼요.
1: 굽다, 烤.
0: 구워야 돼요.
1: 붓다, 떠.
0: 부어야 돼요.
1: 낫다, 痊愈.
0: 나아야 돼요.
1: 긋다, 화.
0: 그어야 돼요.
1: 적다, 脚.
0: 저어야 돼요.
1: 那再来复习一下我们今天的对话. 같이 술 한잔 할까요? 我们一起喝一杯吧.
0: 미안해요. 오늘은 운전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술을 못 마셔요. 다음에 마십시다. 对不起,今天我要开车,所以不能一起喝酒了。我们下次吧。
1: 약속이 있어서 1시까지 시내에 가야 해요. 我今天有约定,所以1点钟之前必须要到室内。
0: 그럼 12시 전에 출발해야 돼요. 那么你在12点之前要出发。
1: 오늘 시간이 있으면 같이 배드민턴을 칠까요? 你今天如果有时间的话我们一起打羽毛球吧。
0: 미안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공항에 가야 돼요. 对不起, 父母今天要来韩国,我要去机场。
1: 고향에 내려가는 기차표가 벌써 다 팔렸어요. 回老家的火车票呢,已经卖完了。
0: 명절에는 기차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예매해야 돼요. 假日的时候,火车票很难买,所以要 早早的去预定。 接下来一起来听这首 봄, 여름, 가을, 겨울 带来的 행복해야 해요.

0: 我们来看看接下来的学习点是什么。好的。
1: 내일 좀 늦어도 돼요? 明天我可以迟到一点吗?
0: 내일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으면 안 돼요. 明天有重要的会议，不能迟到。
1: 여기는 담배를 피워도 돼요? 这里可以抽烟吗?
0: 아니요, 여기는 금연 구역입니다. 옆에 흡연실이 있어요. 흡연실에 가세요.
1: 不行啊，这里是禁烟区，旁边就有抽烟室。这语法听起来应该是比较委婉的那种感觉。对，它是多么么嘿多，对哦，么么多，对哦。那同样的是啊哟的时候用啊多，对哦，哦哟的时候用哦多，对哦，嘿哟的时候呢嘿多，对哦。这里只是变换了一个。
0: 嗯，那变换了一个多的话呢，它的意思就不太一样了。这里的话呢，就相当于说是可以做什么事情。那我们看一下它呢，因为我们说是아요어요的这种形态，要一边想它一边学后面的这个语法是比较简单的。同样的想的那个아요어요的形态，然后一起来看一下多대요，아도대요어도대요。嗯，先看一下보다看보다봐요봐도대요주다
1: 줘요.
0: 줘도 돼요.
1: 줘도 돼요.
0: 만나다见.
1: 부르다 叫.
0: 불러도 돼요.
1: 공부하다 学.
0: 공부해도 돼요.
1: 팔다 卖.
0: 팔아도 돼요.
1: 만들다 줘.
0: 만들어도 돼요.
1: 읽다 读.
0: 읽어도 돼요.
1: 찾다 找.
0: 찾아도 돼요.
1: 놓다 放.
0: 놓아도 돼요.
1: 적다 写.
0: 적어도 돼요.
1: 입다 穿.
0: 입어도 돼요.
1: 받다 收
0: 받아도 돼요.
1: 씻다 洗
0: 씻어도 돼요.
1: 씻어도 돼요. 然后呢，因为我们这里 아요 어요 的这种形态加上这个 도 되다 所以呢同样的会有什么不规则变化 듣다 听
0: 듣다 들어도 돼요.
1: 들어도 돼요. 묻다 问
0: 물어도 돼요.
1: 물어도 돼요. 씻다 装
0: 싫어도 돼요.
1: 걷다 走
0: 걸어도 돼요.
1: 비읍조 소인의 단词 돕다 帮
0: 도와도 돼요.
1: 줍다 剪
0: 주어도 돼요.
1: 눕다 躺
0: 누워도 돼요.
1: 굽다 烤
0: 구워도 돼요.
1: 시우조 소인의 단词

0: 到
1: 부어도 돼요.
0: 낫다 好痊愈
1: 나도 돼요.
0: 긋다 滑
1: 그어도 돼요.
0: 적다 脚
1: 저어도 돼요.
0: 这是我们的单词的变化。是的，就有些单词其实跟这个语法可能并不太合适哈。我们主要是以语法训练为核心，大家在实际用的时候还是要注意的。来看看日常生活应用吧。好的，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켜도 돼요? 나 今天 天气呢 比较热，我可以开空调吗？네，켜도
1: 돼요. 可以开。
0: 지금 공연장에 들어가도 돼요? 现在那个，我可以进这个演出厅吗？
1: 죄송합니다. 지금은 공연이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에 들어가세요. 很抱歉，现在演出已经开始了，在休息的时间您进去吧。
0: 라디오를 켜도 돼요? 我可以开这个收音机吗？
1: 물론이에요. 켜세요. 당연히요. 开吧.
0: 다음에 전화를 해도 돼요? 这个晚上可以打电话吗？
1: 해도 돼요. 하지만 아이가 자고 있어서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可以打，但是孩子在睡觉，请不要声音太大。
0: 지금 사는 곳에서 강아지를 키워도 돼요? 你现在生活的这个地方可以养小狗吗？
1: 네, 그 아파트에서는 키워도 돼요. 这个公寓可以养的。我们再来复习一下吧。好的，先从单词来看一下。
0: 보다 看
1: 봐도 돼요.
0: 주다 给
1: 줘도 돼요.
0: 만나다 见
1: 만나도 돼요.
0: 부르다 叫
1: 불러도 돼요.
0: 공부하다 学习
1: 공부해도 돼요.
0: 팔다 卖
1: 팔아도 돼요.
0: 만들다 做
1: 만들어도 돼요.
0: 읽다 读
1: 읽어도 돼요.
0: 찾다 找
1: 찾아도 돼요.
0: 놓다 放
1: 놓아도 돼요.
0: 적다 写
1: 적어도 돼요.
0: 입다 穿
1: 입어도 돼요.
0: 받다 收
1: 받아도 돼요.
0: 씻다 洗
1: 씻어도 돼요. 它的不规则，我们再看看。
0: 듣다 听
1: 들어도 돼요.
0: 묻다 问
1: 물어도 돼요.
0: 씻다 这个呢是디그的씻다 装
1: 싫어도 돼요.
0: 걷다 走
1: 걸어도 돼요.
0: 돕다 帮
1: 도와도 돼요.
0: 줍다 剪
1: 주어도 돼요.
0: 눕다 躺
1: 누워도 돼요.
0: 굽다 烤
1: 구워도 돼요.
0: 붓다 떠
1: 부어도 돼요.
0: 낫다 痊愈
1: 나도 돼요.
0: 긋다 滑
1: 그어도 돼요.
0: 젓다 脚
1: 저도 돼요.
0: 接下来看一下刚才的对话。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켜도 돼요? 天气很热，我可以开空调吗？
1: 네, 켜도 돼요. 당연히可以开。
0: 지금 공연장에 들어가도 돼요? 我现在可以进那个演出厅吗？
1: 죄송합니다. 지금은 공연이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에 들어가세요. 很抱歉，现在演出已经开始了。您可以在休息的时间进去。
0: 라디오를 켜도 돼요? 我可以开收音机吗？
1: 물론이에요. 켜세요. 当然，您开吧。
0: 밤에 전화를 해도 돼요? 晚上可以打电话吗？
1: 해도 돼요. 하지만 아이가 자고 있어서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当然可以，但现在孩子在睡觉，您小声点。
0: 지금 사는 곳에서 강아지를 키워도 돼요? 你现在生活的那个地方可以养狗吗？
1: 네. 그 아파트에서는 키워도 돼요. 是的，现在这个公寓可以养。
0: 这个语法有什么需要注意的呢？这个呢，啊，都得有，哦，都得有，它的后面这个得有的时候，有的时候可以用相似的单词来替代，比如说，뭐뭐해도괜찮다，괜찮아요。做什么事情可以没关系，然后呢，뭐뭐해도좋아요，좋다，对，也可以用。然后还有什么，뭐뭐해도상관없어요。
1: 那你就是说什么可以做，没有关系。你这样做的话没有关系，那你可以做的。所以呢，比较相似的单词，这三个呢，可以有的时候是可以互换使用的。比如说，刚才我们有一个
0: 에어컨을 켜도 돼요? 有这么一句话。那 에어컨을 켜도 괜찮아요?
1: 켜도 상관없어요.
0: 对, 켜도 상관없어요. 켜도 좋아요，这样呢，这个时候呢，它就基本上是可以互换使用的一个语法。是的，
1: 根据具体的情况来定哈。接下来一起来听 브로맨스 带来的《내게 기대어도》。

0: 으면，으면，所以呢，那不是结尾的时候，离儿做收音的单词，它的时候同样会有不规则变化。然后呢， 으면的时候呢，它是으开头，母音开头，还有不规则变化。一般情况下呢，就是没有收音的单词，卡다，卡면，直接加上면就可以了。然后呢，有收音的单词要把收音的声音发出来，比如说먹다，먹으면，加上一个으면就可以了。那我们看一下具体的单词来练习一下。
1: 好的，
0: 보다看。
1: 보면 안 돼요.
0: 보면 안 돼요. 주다게.
1: 주면 안 돼요.
0: 만나다 见.
1: 만나면 안 돼요.
0: 부르다 叫.
1: 부르면 안 돼요.
0: 공부하다.
1: 공부하면 안 돼요?
0: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해야 돼요. 나 팔다 마이.
1: 팔다 팔면 안 돼요.
0: 팔면 안 돼요. 만들다 做.
1: 만들면 안 돼요.
0: 만들면 안 돼요. 나 요 소인의 단츠 읽다 두.
1: 읽으면 안 돼요.
0: 찾다 找.
1: 찾으면 안 돼요.
0: 놓다 放.
1: 놓으면 안 돼요.
0: 적다 写.
1: 적으면 안 돼요.
0: 입다 穿.
1: 입으면 안 돼요.
0: 받다 收.
1: 받으면 안 돼요.
0: 씻다 洗.
1: 씻으면 안 돼요.
0: 씻으면 안 돼요. 나 我们刚才有提到它有不规则变化. 刚才的那个离儿不规则变化呢，我们有注意到拍打啊，当它没有直接加了一个后面直接加了一个면，嗯，
1: 팔면안돼요。对，接下来的不规则变化呢，首先第一个，디귿做收音的单词，듣다听，듣다，然后它有不规则，들으면안돼요，들으면안돼요，묻다问，묻으면안돼요，씻다装，씻으면안돼요，걷다走，걸으면안돼요，비읍做收音的单词，돕다
0: 방도우면안돼요우면안돼요춥다젠주우면안돼요눕다躺누우면안돼요굽다烤구우면안돼요接下来是修作周音的单词붓다倒扑면안돼요낫다痊愈好나으면안돼요긋다滑그으면안돼요적다这个是搅拌的意思
1: 저으면안돼요.저으면안돼요.好的，我们再来看看日常生活应用的练习吧。好的，图书馆에서
0: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在这个图书馆里面不能大声说话。네，죄송합니다.아，真对不起。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我想在这养一个小狗。하지만
1: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면 안 돼요.但在公寓里养不了狗。
0: 여기에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분리수거도 하고 버려야 돼요. 那这个地方呢它呢是不能丢垃圾的而且呢你这个需要做什么垃圾分类然后呢才可以丢
1: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好的, 对不起.
0: 교실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那在教室里面我可以用手机吗?
1: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돼요. 在教室里不能用手机。我们看看复习一下吧。好的，那从单词来开始复习一下。보다看。보면 안 돼요.
0: 주다给.
1: 주면 안 돼요.
0: 만나다见.
1: 만나면 안 돼요.
0: 부르다叫.
1: 부르면 안 돼요.
0: 공부하다学习.
1: 공부하면 안 돼요.
0: 아니요, 공부해야 돼요. 팔다卖.
1: 팔면 안 돼요.
0: 만들다
1: 만들면 안 돼요.
0: 읽다, 두.
1: 읽어도 돼요. 읽으면 안 돼요.
0: 읽으면 안 돼요. 찾다, 找.
1: 찾으면 안 돼요.
0: 놓다, 放.
1: 놓으면 안 돼요.
0: 적다, 写.
1: 적으면 안 돼요.
0: 입다, 穿.
1: 입으면 안 돼요.
0: 받다, 收.
1: 받으면 안 돼요.
0: 씻다, 洗.
1: 씻으면 안 돼요.
0: 接下来是不规则变化的单词 듣다, 听.
1: 들으면 안 돼요.
0: 묻다, 问.
1: 물으면 안 돼요.
0: 씻다, 装.
1: 씻으면 안 돼요.
0: 걷다, 走.
1: 걸으면 안 돼요.
0: 돕다, 帮.
1: 도우면 안 돼요.
0: 줍다, 剪.
1: 주우면 안 돼요.
0: 눕다, 躺.
1: 누우면 안 돼요.
0: 굽다, 烤.
1: 구우면 안 돼요.
0: 붓다, 떠.
1: 부으면 안 돼요.
0: 낫다, 好.
1: 나으면 안 돼요.
0: 긋다, 화.
1: 그으면 안 돼요.
0: 적다, 脚.
1: 저으면 안 돼요. 我们再来看看日常生活应用的部分，练习一下吧。好的，图书馆에서
0: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在图书馆呢，不能大声说话。
1: 네, 죄송합니다. 对不起.
0: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我想养只小狗。
1: 하지만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면 안 돼요. 단在公寓里不能养狗.
0: 여기에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분리수거하고 버려야 돼요. 在这个地方呢不能丢垃圾然后

0: 找到我们学习点了吗？还是对的，它是这个前面的部分变了。哦，对，还是这个得有什么什么得有。那之前我们有学过必须做什么事情，我们的这里也有反复出现。得有，得有，哦，一波要得有，那要得有，但是我们学的是不做什么也可以跟它相反的。比如说，내지않아도得有，입지않아도得有。那我们学习点就是지않아도得有。嗯，
1: 지않아도돼요？那这个它加急的话，基本上没有不规则了吧？
0: 对，加急的话呢，因为这是一个子音开头嘛。我们说这个不规则变化只发生在母音开头的这种。一般情况下，不是100%啊。一般情况下呢，是这个母音开头的时候才会有不规则变化。那我们这个呢，直接加就可以了。比如说，卡达卡基안아도돼요？那먹다吃。
1: 먹지않아도돼요？不吃也可以。还有만들다，리을做出音的单词直接加만들지않아도돼요。同样的还有那些不规则变化的也是一样的，듣다听듣다듣지않아도돼요。都是没有不规则变化。那我们来跟之前一样，同样的是拿单词来练习一下，보다看，
0: 보다不지않아도돼요。那这个地方呢，我们还可以用另外一种形式来说。我们知道这个韩语的否定形式，除了一个지안타，还可以有什么안，动词前面加上一个안也是可以的。안해도돼요，안봐도돼요，안봐도돼요，那不지않아도돼요和안봐도돼요是一样的意思，完全一样的表达，对，一样的意思。根据你的习惯，你喜欢哪一种，随便挑一个吧。那我们今天呢，就来两种同时练习，好吗？好的。
1: 那주다주지않아도돼요。然后呢，안안줘도돼요。안줘도돼요。만나다见。만나지않아도돼요。안만나도돼요。안만나도돼요。那부르다叫。부르지않아도돼요。还안불러도돼요。안불러도돼요。然后拍打卖。拍지않아도돼요。那同样还有一个。안팔아도돼요。만들다做。만들지않아도돼요。안 안 만들어도 돼요. 읽다 두 읽지 않아도 돼요. 안 읽어도 돼요. 찾다 找 찾지 않아도 돼요. 안 찾아도 돼요. 놓다 放 놓지 않아도 돼요. 안 안 적어도 돼요. 입다 穿 입지 않아도 돼요. 안 입어도 돼요. 받다
0: 收받지않아도돼요안안받아도돼요那还有一个시다시시지않아도돼요那안안씻어도돼요接下来呢同样的看一下之前我们有提到那些不规则变化的但是呢这个地方呢지않아요的时候就没有不规则变化都是直接加起对我们加안的时候呢我们知道也是直接在前面加那同样的但是后面它有不规则它后面是아요어요的那种形态嘛嗯
1: 看一下，比如说듣다听先说这个지안나요的形态듣다듣지않아도돼요那안안들어도돼요안들어도돼요然后呢还有묻다问묻지않아도돼요那안안물어도돼요안물어도돼요씻다妆씻지않아도돼요那还有안안씻어도돼요걷다走걷지않아도돼요还有안안걸어도돼요안걸어도
0: 돼요那同样的比如做收音的单词돕다빵돕지않아도돼요안안도와도돼요안도와도돼요춥다剪어춥지않아도돼요아안안주어도돼요나눕다躺눕지않아도돼요안안누워도돼요굽다烤굽지않아도돼요还有안안구워도돼요나붓다떠
1: 붙지않아도돼요안안부어도돼요낫다好낫지않아도돼요안안나도돼요긋다화긋지않아도돼요还有안안구어도돼요적다脚적지않아도돼요안안적어도돼요안적어도
0: 돼요嗯那我们再来看看日常生活应用好的哦会是给꼭가야돼요我们的这个公司聚餐呢我一定要去吗
1: 바쁘면 안 가도 돼요. 忙的 话, 不去也行.
0: 가지 않아도 돼요. 也是可以的. 然后呢, 사람이 많네요. 人这么多呢. 많이 기다려야 해요. 我们这个要等很久吗?
1: 2층에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안 기다려도 돼요. 2楼 没什么人, 不等也行.
0: 교과서는 사야 돼요? 이거 교과서 我一定要买吗?
1: 도서관에 있으면 안 사도 돼요. 도서관 有的话不买也行.
0: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我必须要减肥了.
1: 지금도 날씬해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돼요. 现在也很瘦,不用减肥.
0: 내일도 일찍 일어나요? 明天也需要早起吗?
1: 내일은 주말이니까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明天是周末,不用早起.我们再来复习一下.好的,那,보다,看. 보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봐도 돼요.
0: 주다, 게이.
1: 주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줘도 돼요.
0: 만나다, 쨘.
1: 만나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만나도 돼요.
0: 부르다, 쩍.
1: 부르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불러도 돼요.
0: 팔다, 말.
1: 팔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팔아도 돼요.
0: 만들다, 줘.
1: 만들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만들어도 돼요.
0: 읽다, 두.
1: 읽지 않아도 돼요.
0: 나 안?
1: 안 읽어도 돼요.
0: 찾다, 쩍.
1: 찾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찾아도 돼요.
0: 적다, 写.
1: 적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적어도 돼요.
0: 입다, 穿.
1: 입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입어도 돼요.
0: 받다, 쩍.
1: 받지 않아도 돼요.
0: 收, 这个是收的意思. 안?
1: 안 받아도 돼요.
0: 씻다, 씨.
1: 씻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씻어도 돼요.
0: 듣다, 팅.
1: 듣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들어도 돼요.
0: 돕다, 빵.
1: 돕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도와도 돼요.
0: 붙다, 떠.
1: 붙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부어도 돼요. 에이, 日常生活应用, 简单过一遍吧.
0: 好的, 회식에 꼭 가야 돼요? 我必须要去聚餐吗?
1: 바쁘면 안 가도 돼요.
0: 사람이 많네요. 많이 기다려야 해요.
1: 2층에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안 기다려도 돼요. 二楼没什么人,不用等.
0: 교과서는 사야 돼요? 我必须要买教科书吗?
1: 도서관에 있으면 안 사도 돼요. 도서관有,不买也行. 嗯，是的，那其实这个语法的话哈，然后和我们之前学的很多也非常类似，希望大家能够对比的，然后去进行练习。感谢李老师，我们下期见。下期见。那接下来一起来听这首일공구다라의별이 되지 않아도 돼.

花光心机，爱镜逐镜花那美丽，怕幸运会转眼远逝，为担心起舞闹着迷，责你我太贪高短视。

光心机，爱情逐镜花那美丽，怕幸运会转眼面世，为贪着你护路着迷。

That was Don't Look Back in Anger by Oasis.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I think we give ourselves a harder time than we give anyone else because, let's just say, for example, if a friend told us that they have made the decision, the best decision that they could, with what they knew at the time, we would probably understand immediately. But yet, somehow, we expect our younger self to have had perfect judgment, and looking back, maybe the goal isn't to admire every choice we made, but to appreciate how much we have learned since then. 여러분들은 과거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시나요? 전 딱히 안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할수 있을 만큼의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비록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There is no regret. We're just gonna look front and then we're just gonna walk towards it. Yeah, there's no regrets at all. 후회는 없다. 앞만 보고 그냥 가면 되는 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들 듣고 계신 거 맞죠? You are all tuned in at this moment, right? I hope a lot of you guys are listening at this moment. So since I'm curious all about that, let me know. 여러분들 듣고 계신다면 여기 사람 있어요. 이렇게 인증도 좀 해주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사연과 신청곡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to MG Q&A.

This is our daily segment, everyone. Here I ask you guys a simple one question, and your job is to answer. So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today. What is one small personal rule you refuse to compromise on? 좀 사소하지만 절대 포기 못하는 나만의 원칙.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What is that one small personal rule that you set for yourself that you refuse to compromise on? I believe that there could be many examples. Like, for example, if you like driving, maybe you always have to make sure that you have to park within the lines at the parking lot. Or maybe you just cannot go to sleep until you wash the dishes. 자기 전에 설거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절대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My personal rule is that I always wash hands right after I come back home.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좀 손을 그래도 좀 열심히 씻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만의 좀 포기할 수 있는 원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그쵸? Or maybe if you like to read, maybe you would read at least a full chapter once you start reading. 책을 뭔가 읽을 때 아 그래도 한 챕터만큼은 꼭 완료를 해야 책을 덮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Oh, actually, I have figured out my other example when it comes to the things that I just cannot give up. 제가 좀 포기 못하는 것은 핸드폰의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되어야 이제 외출을 하고요. 밖에서도 계속 이제 배터리가 50% 미만으로 닳지 않게 뭐 이제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하던가 뭐 so I would have to always like make sure that my phone battery is fully charged. I get really anxious when it goes down below 50% somehow. 핸드폰 없으면 우리 바보 되잖아요. 약간 그런 현상 때문에 배터리가 이제 좀 닳고 있으면은 불안하더라고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좀 더 공감을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So let's all talk about this morning universe throughout the whole entire program. 우리 오늘 두 시간 동안 이 얘기 같이 나눠봐요. What is one small personal rule you refuse to compromise on? 좀 사소하지만 절대 포기 못하는 나만의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무료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that answer after a song. This is Manic Street Preachers, A Design for Life.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and we are live once again. I will have to keep mentioning that in case you forget. 듣고 계신 morning groover도 생방입니다. Okay, morning groovers, we're gonna talk about, although nobody has responded yet, let me recap today's topic. What is one small rule that you refuse to compromise on? 사소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Penguin Killer said, good morning, 이라고 해주셨고, Benny also said, good morning. 좋아요, 이제 인사해주셨으니까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Now it's time for you guys to respond, everyone. 아, 저 또 생각난 거 있어요. 사소하지만 포기할 수 있는 저만의 원칙? 저 뉴스를 매일매일 보는 거? 그것도 어떤, 제 삶의 어떤 규칙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일상이 돼버려서, 뭔가 하루 뉴스를 안 보거나 그러면 괜히 아 뭔가 좀 나만 좀 팔로우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I feel a little left behind when I don't really catch up with the news every single day. So that is one of those rules that I'm trying to follow to catch up on the news every single day. 또 뭐가 있을까요? Oh, this is one simple rule that I have. 여러분들 이러다가 제 룰만 다 알려드릴 거다가 끝날 것 같은데? So I always drink a cup of water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아침에 이제 물 한 컵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도 제가 몇 년 동안 거의 뭐 10년째 포기하지 않고 꼭 지키는 저만의 규칙이거든요. So those are the simple rules that I have, morning groovers. What about you guys?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만의 규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비님도 오셨네요. Welcome, welcome. Don't be confused, everyone, because we're live. This is not a rerun. Rerun 아닙니다. So, looks like we have an answer from 0117 Morning Groover. 아, 저는 아침에 커피로 늘 시작해요. 특히 아요. 한국인이라면 얼죽 가죠? 라고 해줬습니다. Yeah, this is obviously like the set rule for every single citizen here in this country, isn't it?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 And we don't do this because of the taste or because we want to hear, like, you know, feel the scent of the coffee. 뭔가 커피 향이 너무너무 좋아서, 커피 맛이 너무너무 맛있어서라기보다는 하루를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마시는 그런 느낌? Yeah, so this is basically, I believe that the rule that we follow just because that we want to survive the day. 커피였으면 하루를 못 버틴다, 뭐 이런 것겠죠, 그죠? 이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제가 커피 한 2주 정도 끊어봤거든요. 잠만 잘 자고 너무 좋아요, 너무 개운해요. 물론 방금도 아까 커피 한 잔을 했지만... Maybe this is all to do with mentality, everyone. Sometimes, you know, when you just stay away from those caffeine for at least like a month or two, you would feel so much better, like relieved. 이러다 근데 다시 찾게 되는 게 커피이긴 한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잠은 진짜 확실히 푹 자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들은 푹 주무셨나요? 저는 어제 한 15,000 보를 걸었어요. So I walked way too many steps yesterday under that sun. 어제 좀 날이 더웠잖아요. 근데 어제 뭐 이렇게 많이 걸었는지 일단 투표 장소가 되게 저희 집에서 멀었어요. So the election place was quite far from my neighbor, from my place. So I had to walk like... In full, like 30 minutes. 왕복 30분 정도 걸어서 투표를 하러 간 것 같아요, 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와, 투표 끝났다. 놀아야지. 하고, 막 여기저기 나들이를 갔거든요. So I wanted to kind of like hang out because I've done my voting. So I wanted to just like hang out, eat some food and everything. But then like weather seemed very nice for me. 여름이니까 날씨가 좀 좋은 건가 싶어가지고 막 돌아다녔더니, 15,000 보를 걸었다고. 그래서 다리가 좀 퉁퉁 붓고, 집에 와서 씻고, 누우니까 9시였어요. So it was like 9 once I took a shower and laid down in bed and then I just passed out. 쓰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개표 방송 보시고 막 그러시는 거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시지만 저는 정말 뉴스를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보면서 그 핸드폰을 붙들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고 푹 잤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Anyways,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that respond, everyone. 사소하지만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나만의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ong break. We're gonna have a listen to Coldplay, Everglow.

Today, I wanted to ask you guys this question. What is one small personal rule that you have for yourself that you refuse to compromise on? 사도하지만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원칙. 나만의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And 0965 Morning Groover responded. 출근길에 모닝그루브 듣기요. 사소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루틴이에요. 제 루틴 계속될 수 있도록 TBS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So your routine is tuning into Morning Groove every day in the morning on your way to work and you want to maintain this routine as long as you can. 아 그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루틴들 꽤나 우리 많은 모닝그루버들이 장착하고 계신데 꼭 좀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Kim's fan morning guru responded. 저는 영어 공부를 할 때 팝송, 프랑스어 공부를 할 때는 샹송, 일본어 공부를 할 때는 J-pop을 틀어놓고 배경음악으로 들으며 공부를 합니다. So you're basically learning three different languages at the same time. How does this work? Wow, you must be very intelligent. So you're studying English, French, and Japanese all at the same time. And you would play the background music in that language that you're studying at that moment. 이게 도움이 될까요? Wow. 제가 뭐 다른 언어를 공부를 할 때 그 언어의 노래를 듣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거 음악을 백그라운드로 켜뒀나? 뭐 어쨌든 뭐라도 도움이 되고 들리는 게 있겠죠. 이게 우리 킴스팸님만의 그런 작은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영어 공부를 이렇게 뭔가 하실 때 모닝그루브를 틀으시든 어디 뉴스를 틀으시든 하나 둘씩이라도 단어가 들리면 거기에서 어쨌든 얻는 거니까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at one small personal rule you refuse to compromise on. 나만의 사소한 룰이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어떤 건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 양치가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저는 반드시 양치를 뭐 식후 10분 안에 꼭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o I have to brush my teeth within 10 minutes after a meal.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사실 치과쌤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긴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예, 세균이 막 지금 입에서 막 자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너무 더럽죠. 죄송해요. Morning Groovers. 문자 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this is the killers. All these things that I've done.

That was Vertigo by U2. 하진님께서 Good morning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So 하진님 is also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t this moment. 생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So I wanted to ask you guys, is there a small principle you always stick to in your life routine, in your daily life routine, and so on? 사소하지만 내가 꼭 지키는 나만의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6497 Morning Groover responded to this question. 저는 모닝 스트레칭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스트레칭을 해요. 정말 피곤한 날도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했더니 이젠 정말 저만의 루틴이 돼서 눈은 감고 있어도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모닝 그루버님들께서도 추천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morning stretching every single day somehow that became your morning routine. 아침에 우리가 스트레칭할 시간이 있나요? 보통 5분 정도 있으면 5분 정도 더 자는 것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 스트레칭 장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침대에서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러면서 스트레칭 하시는 경우도 있고, 활짝 이제 매트 깔고 이제 막 제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의 레벨의 스트레칭인지는 모르겠지만, at least you have that small routine that you have there every single day. 뭐 이렇게 작은 루틴이어도 매일매일 이렇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죠? 좋은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좋은 루틴만 가지고 계시네요. You know, all of your routines are related to like studying, stretching, working out. It's all related to your health and your self-development. So that's great. 좋아요. 나쁜 루틴은 딱히 없나 봐요. 그죠? 아침 스트레칭이랑 저녁 스트레칭 둘 중에 그래도 저녁 스트레칭이 조금 덜 위험하다고 하긴 하던데 그 아침에 그 척추가 아직 잠자고 있는 상태여서 막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무리가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But as long as you stretch every single day, I'm pretty sure you would become flexible every single day. 그만큼 매일매일 유연해지시길 바랍니다.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Is there a small rule or a small principle that you always like to stick to? 2. 좀 사소하지만 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싶은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운전하실 때 그런 원칙일 수도 있겠고요. It could be about cleaning your house, keeping your house tidy. It could be some routines that you like to maintain when you are at your office, and so on. 여러분들, 우리 남은 한 시간 노래방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마음껏 같이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o I'm gonna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so I want you guys to stay tuned.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This is The White Stripes, and we're gonna have a listen to Seven Nation Army. Stay tuned, everyone!

Good morning. I'm here to lighten up your morning, everyone. 여러분들의 아침을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goodbye, 화사 같은 summer가 오늘은 we're gonna open up today's notebook with Size Young의 In Celebrity. 여러분들은 연예인 보신 적 있으신가요? Have you guys ever like encountered a celebrity in your lifetime? 우연히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연예인을 보신 적 있으신지 어떤 연예인을 보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저는 많이 많이 봤는데 어제도 봤어요. 어제는 근데 어떤 아나운서, 유명 아나운서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연예인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연예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we're gonna get it started with Coin 노래방 to lighten up your morning a little bit more. 좋습니다. 항상 featuring Summer's Little TMI quiz가 있는 노래방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은근슬쩍 재밀 수도 있는 It is time for that the most unnecessary but strangely irresistible TMI quiz of summer. Fun facts, fun facts. 그래서 오늘 싸이의 연예인 노래 신나게 들으시면서 TMI 퀴즈도 한번 여러분들 맞춰줘 보세요. 좋습니다. 썸머는요, 페루에 살 당시, 벌써 10년이나 다 됐네요. 땡땡땡에 출연한 적이 있다.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So that is your TMI question right there. Summer once appeared on 땡땡땡 in Peru when she was there like 10 years ago. So what was it? 썸머는 과연 페루에 있을 때 그 짧은 4개월 안에 어디에 출연했을까요? 여러분들 정답 한번 재미있게 맞춰보세요. 정말 TMI고 쓸데없죠? 그게 매력이에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생방송이라서 바로바로 소개해드릴게요. So send in your answers to sharp1013 everyone.

Happy Bang is back with Lee Moon Sway. This is 붉은 노을 by Big Bang featuring Lee Moon Sway. 여러분들 노래방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펭귄 킬러님께서 아싸 노래방 마추픽추 관광 안내 광고에 나오셨나요? 원숭이 옷 입고 그걸 촐리타 옷이라고 하는데 저 그거 입었었잖아요. 근데 광고에는 아쉽게도 안 나왔어요. 모델 발탁에는 실패했습니다. So I was never on the advertisement in Machu Picchu wearing that Cholita outfit. No, no, no, no, no.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연 썸머는 페루에 있을 당시 그 랜덤하게 또 페루에서 어디에 출연한 적이 있을까요? 어딘가에 분명히 출연을 했거든요. So I did really appear in some place or whatever, thing, thing, thing, in Peru. So what might be the answer, everyone?

진짜 TMI인데 맞추면 재밌을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인데요. More guesses. 아, 우리 또 서비님께서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다. 에이, 이건 너무 쉽잖아요. And I wasn't really good at Spanish back then. 그래서 라디오에 출연할 정도로 제가 스페인어가 그렇게 뭐 출중한 것도 아니었고. Yeah, so that is not the answer. 땡! 라디오에서는 한국에만 출연했네요. So I was only on a radio show in South Korea, proudly. 3151 Morning Groover. 페루에서도, 아, 또요? 라디오에 출연했다? 혹시 DJ로? 아우, 전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페루가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저를 쓰게. Buenos días, señores, señores, damas y caballeros.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했을 것 같아요. 아, 아쉽게도 할 수 있는 멘트가 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저 스페인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었어요. 예, 인턴을 했었어가지고. 라디오 땡입니다. 과연 라디오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If it's not radio, if it's not an advertisement, where did Summer appear? 도대체 Summer 어디 출연한 거니? 여러분들 답이 나올 때까지 퀴즈는 계속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Listen to my heartbeat. 아니죠? This is Michael Jackson, Smooth Criminal. 애니야, 너 괜찮니? 애니야, you okay? 애니야, you okay? This is Smooth Criminal, everyone. Smooth한 아침 시작하고 계신가요? Are you all guessing the answer for the TMI quiz? Where did summer appear in Peru? What was it? Which show or which place did summer appear? 아, 서비님 벌써부터 힌트를 원하시네. 서비님께서 세 글자 힌트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 아직 정답이 근접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힌트는 조금 이른데 생각해볼게요. I'll take that into consideration, but not just yet. You know, it's not the time for the hint. Because you're getting really close to the answer. For example, 선생님 그룹업께서, 아, 이 와중에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세상 쓸데없는...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말해주시니까 좀 상처다. 제가 혼자 쓸데없다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이 아 세상 쓸데없는 썸머의 TMI 이러니까 어쨌든 쓸데없는 썸머 누나의 TMI 퀴즈 도전 맞춰볼게요. 썸머 누나가 페루에서 4개월 있는 동안 출연한 곳 홈쇼핑 뭘 파셨나요? 아니면 패션쇼? 영화제? 으악 아무거나 맞춰줘 제발 이라고 하셨습니다. So homeshopping, a fashion show, at a movie festival. You're getting too many answers, Sunset Morning Groovers. What is that one answer that you want to come up with? Smooth Criminal처럼 정답을 맞춰보세요. 홈쇼핑! 여러분들, a lot of people told me that I should be a host for that home shopping.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 핸드폰 보세요. 이렇게 접히고 저렇게 접히고 얄쌍하니 마치 아주 날씬한 모델 같죠? 여러분들, 이렇게 접혀서 여기다가 쏙 집어넣고 마감 딱 5분 전에 좋은 프라이스로 겟하도록 하세요. The time is almost up, morning viewers, so you only have a limited amount of time for this discount, so this is your one and only opportunity to get this phone. 이런 식으로 제가 쇼핑 뭐 이제 호스트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땡이에요. 한동안 나 이런 건 해볼까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So that is not the case in Peru. Someone appeared here. 정답을 말씀드릴 뻔했어. 땡땡땡. 뭔가 방송과 관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TV

프로그램인데요. So I appeared on a TV program. So what kind of TV program is that? 어떤 TV 프로그램일까요? 뭐 예능? 아니면 뭐 교양? 다큐? 뉴스? 서비님 어떠세요? Are you satisfied? Can you now guess the answer? 서비님 이제 한번 좀 열심히 집중하셔가지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go ahead. Where did summer appear? Which show did summer appear in Peru? So that is the TMI quiz that you have to answer.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괜찮니?

It's time for us to go back to the 90s. Sweden duo Ace of Base 돌아왔습니다. The sign. We're gonna listen to the sign, everyone. While you guys take a guess to that little TMI quiz that I throw you guys to. 여러분들에게 확 던져드린 저의 그런 정말 쓸데없는 very very useless TMI quiz is here, everyone. And 우리 알바생들이 열심히 또 맞춰주시고 있어요. So yeah, big ups to you, our part timers. You guys are doing great job. You guys are making a lot of effort to come up with that answer, so I'm very happy. So let's go ahead and read your answers right now. Happy Life Morning Group. 길 가다가 드라마에 출연하셨나요? 길 가다가 어떻게 드라마에 출연을 하죠? 아, 엑스트라로. 그냥 엑스트라 1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드라마 촬영 현장이 없었고요. 제가 길 가다가 출연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Wouldn't this be impossible? Because I'm like beautiful, so I would be like the main character. 저는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일 말고는 좀 메인 캐릭터, 주인공. 죄송합니다. 우리 켄님께서 페루판 나는 솔로라고 해주셨네요. So did you appear on a Peruvian dating show? 그리고 우리 6543 모닝그룹은 설마 페루판 나는 솔로 The Bachelor Show? 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있었다면 출연했을 텐데. Hola, me llamo Summer. 안녕하세요. 저는 썸머라고 하고요. 사는 곳은 리마. 이러면서 아, 여러분 제가 나는 솔로를 요즘에 보고 있는데 So I'm watching this show 나는 솔로 I'm kind of like immersed into it. 굉장히 또 빠져서 보고 있는데 It got me thinking, would I also become the villain if I appear in that show? Because I cannot guarantee 100% that I am not gonna be the villain. Because we all have like different aspects of our personality, right? Because like I have like this side of me, I have that side of me. Like you are only watching me this side of Summer, but you don't know my personal life and everything. 그래서 사람은 인간이 되게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내가 이 나는 솔로에 등장을 하면 과연 나도 빌런이 아니라고 100%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다양한 면이 있으니까 그 면만 딱 일부가 화면에 비춰진다 보면은 그걸로 사람들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So, yeah, that is the reason why I would never appear on that show ever. 그래서 절대 이런 데 출연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가요? 제가 만약에 출연한다면 전 어떤 캐릭터일 것 같으세요? 정승, 현숙, 옥승? Suddenly it got into a 나는 솔로 conversation. But you guys have to watch that. That is like the hottest dating program in Korea. So if you're a listener who is a foreigner, like Benny or Benz, for example, like really, have a glance at this show. It's really, really fun. 이게 약간 다큐멘터리 같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쨌든 정답은 아닙니다. 썸머가 어떤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Summer appeared on a show in Peru, so you have to guess the genre. New

0: Alright, morning groupers, do you guys want to cool down a little bit?
1: I don't, but it's time for us to cool down a little bit. This is ABBA, The Winner Takes It All. 이 심오한 선곡은 뭔가요, 방울이 팀장님?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TMI 퀴즈나 집중해보도록 하죠. Let's just focus on the TMI quiz because you're very close to that answer. 여러분들이 또 정답에 근접하니까 이젠 TMI 퀴즈에 좀 더 집중해보도록 할게요. Young H said, 칠레판 전국 노래자랑 빰빰빰빰빰 땡 땡땡땡 딩동댕 아니고 땡 틀렸습니다. 다이님, 뉴스에 인터뷰에 나올 것 같습니다. So maybe you appeared on a news interview. 오, 2851 모닝 그룹어. 일기예보? Weather forecast? 얼마 전에 홍진경님이 우연히 뉴스 속에 일기예보에 지나가다가 찍힌 것처럼 우리 썸머피디님도 혹시 우연히 페루 뉴스에 등장하셨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What might be the answer? The answer is... A news show. 빠밤. 뉴스쇼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페루에서 이제 국제방송 국제 이제 방송에서 좀 나름 네임드 그런 뉴스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So what I was doing in Peru back then was I was an interpreter. I was basically interpreting Korean to Spanish, Spanish to Korean, and sometimes I used English too because I was working in the Air Force and they were having this some sort of like business with a Korean company.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항공기지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항공우주산업과 함께 비행기 그 납품산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업 와중에서 제가 승번역을 하는 그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나와가지고 찍히라고 해가지고 So like the employees in Korean, like the Korean employees, they would like be like Hey, come out! So I want you go to also be on a TV show 막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장군님이랑 또 이제 우리 한국 관계자분님 막 악수하는데 제가 막 통번역하고 있는 그 뭐 연출이죠? 막 그런 거를 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좋은 추억이었어요. It was rather a good memory. Like, who would experience that ever? Like, all the way in Peru. 그래서 뭐 페루까지 와서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 싶은 생각에 네, 즐겁게 또 그 연출을 했었습니다. I wasn't exactly like interpreting at that moment. Yeah, it was all acting, but it was quite fun. 어때요? Summer TMI Kids 여러분들 집중하다 보니까 온갖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으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That was my intention. Alright, morning groupers. This is over now. 이제 코인 노래방 문 닫을 거예요, 여러분들. I'm gonna get ready for the news and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st of the song. ABBA의 The Winner Takes It All 마지막으로 이제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Now let's take a look at your lovely messages. The first one is by Lovable Rosie Ha again. 저는 출근하면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거 루틴이에요. 근데 알람 울리고 10분에서 20분은 침대에서 시간 보내는 것도 저의 어떤 나쁜 루틴이에요. So I drink a warm cup of water every single day once I come to work, and also I would just hang out in bed for about 10 to 20 minutes once the alarm rings. That's the same routine that I have also. I would always set the alarm like super early, and then I would just let the alarm ring, let it snooze for a couple of minutes, and then I would fully wake up. Is that a bad thing? 이거 나쁜 건가요? 뭔가 내 뇌를 깨우는 시간이라서 오히려 내 뇌한테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스위처도 아니고 이러면서 한 번에 빡 일어나요? I think our brain needs some time to wake up too, and also our body too. So I thought that it was a good routine. 이거 어디 듣고 계신 의사쌤 계시면은 좀 등판하셔가지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쵸, 물을 이왕 드시는 거 좀 따뜻한 물 드시면은 이게 또 장기에도 되게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여름엔 좀 힘들죠. Ken Morning Groover said, Good morning. 저는 안전에 관련되거나 실수하면 곤란한 것들에 대해서 꼭 두 번씩 체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출할 때 현관문을 닫고 열리거나 당겨본다거나 운전을 하기 전에 차를 빙 둘러보면서 타이어 상태를 눈으로 보기도 하고 사진 촬영하기 전에는 메모리 카드 상태 확인하고 메모리 카드 두 개 동시 저장하거나 또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 나름 안전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편입니다. Well, you pretty sure have a good routine for yourself also. You would always double check everything that you do. When you leave the house, before you drive, you would just walk around the car, check the tires and everything. When you want to take some pictures or videos, you would check the memory cards, whether it's on or not, things like that. 이렇게 근데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런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가 있는데 우리 캔 모닝그루버께서는 이렇게 해야 또 마음이 놓이고 또 우리 마음이 놓여야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분이시네요. 그죠? 제가 이런 걸 안 해서 문제거든요. I mean, I would double check on many things, especially the machines that I use at work. But when it comes to leaving the house, I would just run off the house as soon as I can. 저는 집에서 우당탕탕 나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본가에 주말 동안 한 2박 정도 하고 나가 있다가 한번 지난 여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집안이 냉장고가 된 거예요. 에어컨 안 끄고 나가가지고 뭐 그런 적도 있고 보일러 안 끄고 나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제 전기로만 나가는 거죠. 진짜 가뜩이나 진짜 에너지 아껴야 되는데 우리 캔 모닝그루버를 생각하면서 제가 좀 더블 체크하는 그런 루틴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This is something that I have to learn. Double check everything. Double check your phone battery. Double check yourself. Double check your home. Everything has to be double checked. 일하시면서 실수 하나는 진짜 안 하시겠다, 그죠?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if there is a small principle that you always stick to. 이렇게 사소하지만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 못해요 싶은 루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Kylie Minogue and Jason Donovan, especially for you.

That was Take That, the Back for Good. Hey there, happy Tu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t 101.2, 101.3. Today is June 9th, Tuesday. A little before 10:06,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MHz or through our live stream on YouTube,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You can find it by searching 101.2.1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Talk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을 위한 소통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창구가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스트림에 오시면 채팅방이 있고요.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룸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창도 항상 열려 있는데요. 샵 1013에 50원의 문자용료 부과됩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program at 6 PM today or 2 AM tomorrow morning. 오늘 11시 반부터는 지난주에 시작된 새로운 코너이죠. 동요 위클리 두 번째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So if you tuned in last week, you know that we have a new segment starting every Tuesday titled 동요 위클리. It is a segment where I introduce two 동요 songs, children's songs, and match each song with a popular song. 그래서 동요와 대중음악을 매칭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hoarding이라는 단어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hoarding, H-O-A-R-D-I-N-G, hoarding, 원래 이제 과도하게 뭔가를 모아두는 것 또는 축적하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가장 흔하게는 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행동을 말합니다. Hoarding. So hoarding originally means keeping or accumulating things excessively. Most commonly, it refers to the habit of holding on to possessions and continuously piling them up instead of throwing them away.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he keeps hoarding old newspaper. He keeps hoarding old newspaper. 그러면 오래된 신문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그 hoarding의 의미가 조금 넓어져서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는데요. 이 디지털 영역에서의 hoarding 역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So these days, the meaning of hoarding has expanded into the digital domain as well.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엄청 찍고 삭제를 안 하는 그 행위, photo hoarding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저장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버리는 게 그렇게 뭐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죠. You take thousands of pictures and rarely deleting any of them, and it keeps piling up on your phone. 또 이메일을 정리하지 않고 수만 통을 쌓아두는 이메일 hoarding도 있습니다. There's also email hoarding, where people let thousands of, tens of thousands of emails are piling up without, organizing them. 얼마 전에 이제 딸아이의 랩탑을 잠시 제가 사용을 하는데 이 브라우저를 딱 봤는데 탭을 너무 많이 열어놔서 와 이렇게 탭을 많이 열어놔도 컴퓨터가 작동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I recently browsed through my daughter's laptop and couldn't believe how many tabs she had open on her browser. 그래서 이 브라우저 탭을 수십 또는 수백 개 열어두는 그런 습관을 두고 browser hoarding이라고 합니다. So, I found myself wondering, no matter how many tabs I have opened, the computer still works. Huh? 참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브라우저를 얼마나 열어놓고 또 얼마나 정리를 하고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행동 패턴을 잘 알려주는 단서이기도 하죠. The number of browser tabs we keep open and how often we clean them up can actually reveal a lot about our habits online. 아, 나중에 뭔가 읽어야지 하는 뭐 이렇게 뉴스페이퍼 아티클, 오늘 뭐 어떤 링크 같은 거
이거 언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장해두고 싶은 것. 근데 저장은 안 해두고 그냥 탭을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열어두고 나중에 다시 보자라는 그런 어떤 이 우리의 이제 마음의 어떤 그런 사이콜로지겠죠. So things like, you know, I'll read it later. You know, it could be an article or link. I might need this someday. So instead of saving it, you just have the tabs open.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브라우저 탭은 몇 개 정도 열어놓고 사용하시나요? So how many browser tabs do you usually have open usually when you use your computer? I think it could tell a lot about your personality as well.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10개 정도 미만으로 정리를 해놓고 열어놓고 사용을 하는데 it all depends, right? 회사에서 또 다르고 또 집에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고.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 인트로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많이 열어놓고 사용하시는지, if you feel like it, let us know how your pattern is online with the, using your browser and how many, tabs you have open on your browser.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Ella Fitzgerald with Gregory Porter with the accompaniment by London Symphony Orchestra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곡인데요. People will say we are in love.

from 서울 밤이었습니다. 제니님께서 완전 시티팝이라고 메시지 주셨는데요. It's a total city-pop vibe. 언젠가 혼자 서울 여행 가서 한강 드라이브 하며 듣고 싶은 곡. I think songs like this are great for nighttime show. Huh? 제가 심야 시간 프로그램을 한다면은 참 많이 틀었을 곡인 것 같은데. But you know, good songs sound good any time of the day, I think. And if you think about it, I think Seoul is a perfect place to listen to city pop while kind of roaming around. 맞죠? 뭐 이렇게 방황하면서 city pop을 듣기에 참 좋은 city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t just is a perfect backdrop to listen to music like this. So today's topic, you know, I'm not sure if I am expecting much feedback on today's topic. So rather than a question, kind of a sharing that, you know, how our, you know, digital hoarding habits go. 뭔가 이렇게 브라우저 탭도 그렇고, 사진 정리, 이메일 정리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어떤 디지털 텐던시가 어떤지 그냥 궁금합니다. 독더미님께서는 사진, 이메일, 브라우저 탭, 여러 프로그램, 뭐 하나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 더미입니다. So, 독더미님 says, in terms of photo, email, browser tabs, you know, different programs, just, it's all, me. It all depends who I am. So, are you saying that you are a hoarder, a person who cannot throw away stuff? 그래서 사진, 이메일 정리 못 하시는 그런 분인가요? But I'm not saying that it's good. I'm not saying that it's bad. I think if you are a physical, if you are a hoarder in a physical life, 일상에서 어떤 이 hoarding, 그래서 집 정리를 못하고 심해지면은 정말 집에 뭔가가 가득 쌓이고, 그건 솔직히 굉장히 심각한 약간 문제이긴 합니다, right? But I think in the digital domain, right? I think, you know, why not? You know, just to leave it be. 꼭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너무 이렇게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보다 그렇죠.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죠? I don't think it's a big issue. 근데 그냥 I think it's just it's a telling of you know your tendency.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죠.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정리 안 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이메일만 잘 받으면 되죠. 그죠? Let's look at it that way, okay? 그러면 노래 듣고 또 2부에서는 Weather Report로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Lionel Rich with Darius Rucker, Stuck on You.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딴따라 블루스 피처링 포레스텔라 with a lunch song project. 그렇군요. 오칠옥님께서 저는 고우림 씨 목소리 좋아요. 고우림 of course the member of Forestella, right? 고우림 씨 목소리를 딱 아시나 보네요. You can sort of pinpoint the part that 고우림 sings. 와우. 굉장히 섬세하게 뭐라 그럴까요? 팬이신 섬세한 팬이시네요. 1202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사진은 정리가 안 돼서 얼마 전에 용량 추가를 했네요. My photos were getting out of control, so I recently had to buy extra storage.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캡처 사진 지우기가 취미입니다. One of my little hobbies is deleting old screenshots. 그렇군요. 맞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할 일 없으면은 이렇게 포토 갤러리 보면서 캡처 뭔가 이렇게 이 기록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캡처한 사진들 꽤 있잖아요. 그죠? I think that is my little hobby too, right? Deleting screenshots. But you had to actually purchase extra space for your photos. That's not bad, right? You know, just, you know, buy more storage and take more pictures and, you know, there you have it. Solution. 근데 I think we're still kind of not really used to the idea of having to buy storage. 뭔가 이제 돈을 주고 이 extra space, 어떤 photo space나 뭐 이렇게 file space를 온라인 storage를 산다는 게 당연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아직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I think there are those of us who feel kind of reluctant to having to pay a price for storage and there are, you know, the rest of us who are willing to pay for it. You know, why not? Just to give you peace of mind. 뭔가 이렇게 이 저장 공간이 계속 고갈되면서 느끼는 불안감보다는 그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1202님, 저의 브라우저는 심플 그 자체라 신청곡으로 Simply Red Stars 신청합니다. 이렇게 또 연결을 해주셨네요. 듣고 올까요? Simply Red입니다. Stars.

보통 어떤 스크린샷을 많이 찍어 놓으시는지. I think mentioning that we have to kind of clean up those screenshots, meaning that those are usually taken not for records but just for temporary like a reference sort of. 저 같은 경우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얻는 편인데요. I think I said this many times before. I get a lot of inspiration for the topics to talk about on this show through social media. 근데 가끔은 이제 막 이렇게 보다가 뭔가 이렇게 쓸 시간이 없고 뭔가를 저장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스와이프해서 그 텍스트를 그냥 다시 볼수 있게, 텍스트만 보면은 다시 생각날 수 있게 그런 경우 많이 스크린샷을 합니다. So when I kind of review what screenshots to delete, I see a lot of screenshots that I used for my past shows. 아, 지난 프로그램에 아, 이런 topic 얘기했었지라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So in a way, it's kind of a way to remember. What we did on the show. 약간 추억이 있긴 한데, 굳이 막 근데 추억을 위해서 그걸 막 쌓아놓고 싶진 않고요. 약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샷을. 스크린샷 얘기까지 할까요? 같이? 오케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Sam Ok. The song is Remember.

and browser tab hoarding for that matter. But I guess if you think about it,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just cannot let go. Whether it be a digital domain or just a physical world domain, 뭔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버려야 될 때가 있는데 못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I'm talking about both the literal and the symbolic. 뭔가 이렇게 버려야 되는 물건도 있지만 또 버려야 되는 생각, 미련 그런 것도 참 많은 것 같은데. Would that be also in the confines of hoarding? 뭔가 이렇게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연들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This is U2, City of Blinding Lights.

Couple of tracks, U2, City of Blinding Lights, and the following track was Man I Trust, Numb, 였습니다. So, hoarding topic, right? 5750님께서는 예전 직장을 그만둘 때 정말 그만두는 걸 그만두고 싶었어요. 치워도 치워도 끝이 나지 않는 제 짐 때문에요. 하하하. When I left my previous job, I honestly wanted to quit quitting. Quitting을 그만 quit하고 싶다. I wanted to stop quitting the jobs. Right? Quitting the job. No matter how much I packed and cleared out, there's always seemed to be more of my stuff. So endless cleanup, right? It felt like the process would never end. 맞아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렇게 할 때 짐을 정리하는 거가 엄청난 일이긴 하죠. Emotionally too, physically and emotionally. 집에서 이사를 가는 것도 막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right? But clinic, clearing up your workspace for you know quitting or moving jobs, I think it is a big deal and it's something you probably do not want to do often in your life. 뭔가 이렇게 자주 하고 싶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예, 맞아요. 회사에서는 이 뭔가 이렇게 쌓여가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이 집에서는 이게, 여러 사람이 또 잔소리를 하고, 좀 치워라 그러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뭔가 이제 자신만의 어떤 공간이 있으면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I think, company workspace is a perfect space for hoarding habits to grow, I think. 이 뭔가 이렇게 버리지 못한 습관이 정말 있는 분들은 회사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그러니까 호링 헤빗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575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Here's a request song from 5750님. Lucid Fall의 곡입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루시드 4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5050님 request song. Now it's about quitting jobs and you know clearing up your desk and your cabinet, huh?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저도 회사 그만둘 때마다 전날 밤에 차 가지고 사무실 들러서 짐 뺐는데 짐이 너무 많았어요. So 퇴근하는 프로도님 says whenever I quit my job, I had to actually bring my car the night before and you know move all the stuff onto my car because there's so much. 그렇군요. 그렇게 짐이 많으셨군요. 근데 또 당일날 다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러시니까, 그죠? 이에 대해서 오치로옥님께서 드라마에서 보면은 짐을 박스 하나에 달랑 넣고 나오는데 비현실적이죠. If you watch those dramas, you know, you see people quitting and then they have just a one simple box to load their stuff into, right? 그런 박스를 갖고 나오는데 심지어 그 박스도 굉장히 비어 있지 않나요? 약간 좀 비현실적이죠, 그죠? 그렇게 미니멀리스트하게 사는 분이 계실까요? 거기 회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네요. 헤일리님께서는 저는 브라우저 이메일 확인 후 바로 삭제하고 창 닫는데요. 정리 안 된 곳 하나가 바로 그 갤러리 구글 포토. Yes, 구글 포토. 아이들 사진, 학교 관련 스크린샷, 기타 등등. Yes, I think we all feel the same because Google Photo has a certain, capacity, right? 무료 버전은 어느 정도 딱 몇 기가까지잖아요, right? 참 고민 많이 했는데, I think there's a way to download all the stuff. 이게 컴퓨터로 이 다운로드를 받는 그런 옵션이 있더라고요. That's what I did. I downloaded all the stuff and then delete.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또 온라인에서 못 지우겠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딱 전화기로 딱 그 앱에 들어가서 보는 그런 편의성이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는 브라우저는 보니까 다 메일 창과 업무 관련된 거네요. I guess, yeah, if you are at work, right? Your work computer would be mostly about, your work, right? 근데 스크린샷은 열어봤더니 대부분 상하이에 관한 것이네요. So, I have the screenshot. I checked my screenshot the folder just now and I realized that huge portion of it is now filled with information about Shanghai. 다음 주에 샹하이로 워크샵을 가거든요. 그래서 must go to places, maps or restaurant recommendations and screenshots of apps I need to install. 그렇군요. 맞아요.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좋죠. 스크린샷이, right? So I'll be flying to Shanghai with my coworker for your workshop next week and our team has been incredibly busy lately. So this trip feels like a small escape. 그래서 일일 1회 훠궈 먹을 거고요. So one hotspot per day. 그리고 하루에 5회 카페 탐방할 예정입니다. Wow, that is a lot of caffeine, I guess, right? So I will visit at least 5 cafes per a day. 상하이에 좋은 카페가 많은가 보죠. 많이 이미 다 검사를 해 놓으셨겠죠. 그죠?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봅시다. 베스키님께서는 디지털은 아닌데 저희 두 애들이 스티커나 포토 사진을 모아두는 것을 보고 다소 호어링을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가치가 있다고. 그리고 유행은 왜 이렇게 짧게 다시 오는지 끝없이 집안 곳곳에 널려있네요. 포켓몬 인기는 끝나지 않는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I think all our kids are guilty of hoarding, including my daughter. I think I talked about my daughter's hoarding of sticker. 언젠가 한번 그 스티커 이런 보관함을 봤는데 본인도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Wow. How could I have bought so many stickers and I didn't even use it? I think we have to kind of understand the kids, how they, fall into certain, trends and fads. 뭐 어렸을 때는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죠? 쿨피스님께서도 전 미리미리 정리하고 버리는 편이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버릴 수만 있다면 딱
버리고픈 딱 하나. 캐비넷은 한달 전부터 정리. 갤러리 정리는 대중교통 이용할 때 보통 한다고. I think that's all we do, right? We all do that, right? When we are riding bus and if we get kind of bored, we look at our phone and delete those, unused, no, unnecessary screenshots and whatnot. I think we are hoarders in a certain way. 우리 모두 약간 hoarding 해빗이 있는 것 같은데, I think it's different from person to person, whether we want to kind of, clean up some stuff, or we feel guilty about not cleaning.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죠? 아까 샹하이로 워크숍 가신다는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듣고 그러면은 3부 마무리하고 4부에서는 동요 위클리로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the Cranberries' Dreams.

a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또 그 플러스 알파가 있는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합니다. I think first installment of 동요 위클리 was last week. Yes. 근데 상당히 그 기획과 컨셉이 너무 좋다라고 칭찬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많은 또 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A lot of positive feedbacks for our first edition of 동요 Weekly. So again, just to kind of give you the lowdown of this segment, we will be introducing two children's songs per week. So every Tuesday on this segment, 동요 Weekly. But not just the two 동요s, but one matching popular song for each 동요 track. 그래서 한 곡의 동요를 소개하고 그것과 매칭이 되는 대중 가요일 수 있고요. 팝송이 될 수도 있고 그 곡을 제가 선곡을 해서 들려드리는 약간의 릴레이가 되겠네요. 그죠? My relay matching 동요 and the popular music. 그럼 첫 번째 복구 더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윤서진 친구가 부른 모래 위에 나의 꿈을 새겨요라는 곡인데요. Lyrics by 김지원 and the composer is 고수진.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하면 바다죠. 찰랑이는 새하얀 윤슬이 파도 위에 얹혀져서 넘실넘실 넘어오는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앉아서 그림과 글씨를 새겨봅니다. So, summer is on the way. When I think of summer, I think of the ocean and imagine sitting on a sandy beach, watching the sunlight shimmer on the waves as they quietly roll toward the shore. Then I write things in the sand, my name, my friend's name, my dreams, and my friend's dreams. So, 모래사장에 앉아서 그림과 글씨를 새겨봅니다. 내 이름, 친구 이름, 나의 꿈, 친구의 꿈, 먼 바다로부터 넘어오는 파도에 쓸려가는 이름들과 꿈을 보면서 내 꿈이 바다 넘어 저 먼 곳에 닿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모래사장, 모래놀이 하면서 이렇게 상상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As the waves come in and wash those names and dreams away, I find myself hoping that my own dreams might travel beyond the sea and reach some faraway places. 굉장히 동요적인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이죠. 이 그 쓰여진 그런 이름들과 꿈들을 바다가 어디론가 먼 곳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그린 곡입니다. 먼저 들어보실까요? This is 김지원 작사, 고수진 작곡 and the singer is 윤서진 모래 위에 나의 꿈을 새겨요.

더 넓게 넓게 흩어지는 새하얀 모래 위에 머나먼 바다의 꿈 새겨요. Upon the wide endless stretch of white sand, I draw dreams of the distant sea. 먼 바다로 돌아갈 푸른 파도야 내 꿈도 함께 데려가줘. On blue waves returning to far off ocean, please carry my dreams with you. Beautiful, beautiful. 그렇죠? 오치로옥님께서 아이도 목소리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Okay, so matching song. Our kittenims are sort of making guesses on the, what kind of a matching song I'll be bringing. 이렇게. 독더미님께서 바다의 왕자 아니냐고. 바다의 왕자 아닙니다. As I said, I won't be predictable with my matching song. 아마도 여러분들이 guess를 하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런 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쿨피스님께서도 역시 귀여운 목소리 어쩔 이렇게. 맞아요. 참 동요를 들으면 그냥 that's kind of a given. 목소리의 귀여움과 아이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환해지죠. So my matching song is a song by 우효. 우효 인디 뮤지션이지만 굉장히 잘 알려진 sort of electronica based 인디 뮤지션인데 우효 씨의 모래라는 곡이 있어요. 모래라는 곡이 있는데 all these two songs all talk about sand on the beach, right? But in such a different perspective. 이 곡의 모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줌의 모래로 날 유혹하지 마요. Don't tempt me with a handful of sand. 한 줌의 모래로 날 울게 하지 마. Don't make me cry with a handful of sand. 결국에는 다 사라질 테니까. Because in the end, it will all disappear. 하얗게 흩날리는 작은 꽃잎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을 테니까. Because it won't remain beautiful forever, like tiny white flower petals drifting through the air. 난 아직 믿을 수 없으니까. And because I still can't quite believe it. 결국에는 다 사라질 테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한 줌의 모래에 뭔가 이렇게 실려 있었는데 바다가 그거를 다시 가져가 버린다는 그런 의미죠. 아까 이, That is my interpretation. 저의 해석이지만 조금 다르실 수 있지만 원작자의 의도는 그렇게 봤는데 이 동요가 보는 이 모래와 이 대중가요에서 보는 모래에 굉장히 이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Both very beautiful song.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매칭송입니다. 우효입니다. 모래.

우효 모래였습니다. How did you feel about that matching?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했는데, hope you enjoy that as well. So let's go to our second pair. 국악 동요를 한곡 갖고 왔는데요. I think I mentioned that, there are different genres of 동요. There are 동요 that's called 서정 동요, which is kind of a ballad, similar to ballad in the popular music. 서정 동요라는 그런 조용한 발라드 같은 동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중창도 있고. And one very distinct genre is called 국악 동요. 약간 국악의 음계와 어떤 장단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진 곡인데요. This one is titled 여름밤. The singer is 김나람. 이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진 노래인데, 이낮 동안에 굉장히 뜨거웠던 햇살을 재우는 듯한 어떤 자장가라고 이렇게 it's kind of like a lullaby, sort of gently putting the day's blazing sunshine to sleep. 그래서 가사가 너무 예쁩니다. 뜨거운 햇살아 토닥 토닥 토도닥. Pat, pat, patter, pat, warm sunshine. 붉은 노을 안고서 잠을 자자. Let's fall asleep wrapped in the red glow of sunset. 휘릴리, 휘릴리, 샤르랑, 샤르랑. 바람손 토닥이며. 휘릴리는 이제 휘파람 소리를 말하는 거고요. 샤르랑은 이 샤르륵 같은 가볍고 부드러운 소리를 나타내는 순우리말 부사라고 합니다. And it could be translated something like really, really, really, rustle, rustle with the wind's gentle hand patting us softly. 휘영청 둥그런 달님을 만나러 가자. Let's go meet the bright and round moon hanging high in the sky라는 아주 참 그런 포에틱한 그런 가사이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김나람입니다. 여름밤.

김나람 여름밤 Beautiful song, don't you think? 여름밤 풀숲 가득 재잘거려도 햇님은 스르륵 소르륵 곤이 잘도 잔다. Even though the summer grass is alive with chatter all night long, the sun drips off softly and sleeps soundly. 토닥토닥 토도닥 그렇게 꿈을 꾼단다. Wow, I love it. 이수영 작사 and 김경은 작곡 김나람 여름밤이었습니다. So, the connecting song, the matching song that I had.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내용이 이 뜨거웠던 햇살을 이제 밤으로 데려가서 잠재우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밤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빛이 멀리 있는 창가에도 소리 없이 비추고 In the quiet night sky, beautiful starlight shines silently even through distant windows. 한낮의 기억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꿈을 꾸는 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The memories of the day dripped away somewhere and all I can do is gaze at the dreaming sky above. 부드러운 노랫소리에 내 마음은 아이처럼 To the sound of a gentle melody, my heart becomes like a child again. 깊은 밤, 아름다운 그 시간은 이렇게 찾아와. 어떤 노래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그죠?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식, 여름밤의 꿈.

That was 김현식 여름밤의 꿈. 깊은 밤 아름다운 시간은 이렇게 찾아와. 다시 아침이 찾아도 잊혀지지 않도록. A dream I hope to remember even when morning comes again.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곡입니다. Hope you enjoyed today's 동요 weekly and the matching of a children's song with a popular song. We'll be back with another edition next Tuesday.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니님께서 아이들 목소리로 치료받는 시간이라고. The child is a father of the man, William Wordsworth의 말이 떠오릅니다. Yes, indeed. We are always learning from the child,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항상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So remember, QT님'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I leave you with Miles Davis' song about summer, a very famous song, of course. I think from the Gershwin piece, I think. Miles Davis의 Summertime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0: be 去掉加上一个 우.
1: 주우세요.
0: 那同样的我们把这个不规则变化的单词再来看几个. 묻다,
1: 问. 问, 물으세요.
0: 씻다, 装.
1: 씻으세요.
0: 걷다, 走.
1: 걸으세요.
0: 걸으세요. 那还有一个 걷다, 收衣服的收.
1: 收衣服的收, 걷으세요.
0: 걷으세요. 那个是没有不规则变化的. 那 be 做收音的单词 눕다, 躺.
1: 躺下来, 누우세요.
0: 굽다, 烤.
1: 구우세요.
0: 구우세요. 那秀做收音的单词 낫다, 好转, 痊愈.
1: 나으세요.
0: 어서 나으세요. 긋다, 滑.
1: 구우세요.
0: 적다, 搅.
1: 搅拌, 저으세요.
0: 저으세요.
1: 我们再来看看日常生活应用吧。好的。
0: 지금 어디 있어요? 빨리 오세요. 你现在在哪呢? 快点请快点来吧。
1: 네, 알겠습니다. 知道啦.
0: 这个地方呢就有点命令了。快点快点。 이것을 공책에 쓰세요. 请把这个写在练习册里。
1: 네, 알겠습니다. 好的,我知道了。
0: 손님이 많아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这个客人比较多,请在这边稍微等一下。
1: 네, 알겠습니다. 好的。
0: 길 좀 묻겠습니다.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对不起,打扰一下,我问一下路。 这个附近有没有银行啊?
1: 이 길로 쭉 가세요. 그리고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顺着这条路一直往前走到十字路口的时候往右拐。
0: 살을 빼고 싶어요. 我想减肥。
1: 그러면 채를 많이 드세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세요. 햄버거를 먹지 마세요. 多吃蔬菜,多运动,别吃汉堡。
0: 这容易增肥啊，这些都是增肥的，确实。再来复习一下吧。好的，那先从单词开始。보다看，보세요。 주다给，주세요。 만나다见，만나세요。 부르다叫，부르세요。 공부하다学习，공부하세요。 팔다卖，파세요。 찾다找，찾으세요。 놓다放，놓으세요。 적다写，적으세요。 뽑다,选.
1: 뽑으세요.
0: 받다,收.
1: 받으세요.
0: 씻다,洗.
1: 씻으세요.
0: 接下来再看一下这个不规则变化的单词. 듣다,听.
1: 들으세요.
0: 묻다,问.
1: 묻으세요.
0: 씻다,装.
1: 씻으세요.
0: 걷다,走.
1: 걸으세요.
0: 줍다,剪.
1: 주우세요.
0: 눕다,躺.
1: 누우세요.
0: 굽다,烤.
1: 구우세요.
0: 붓다,倒.
1: 부으세요. 부으세요.
0: 부으세요. 낫다, 痊愈.
1: 나으세요.
0: 긋다, 화.
1: 긋으세요.
0: 적다, 脚.
1: 저으세요.
0: 再来听一下我们刚才的对话. 지금 어디 있어요? 빨리 오세요. 你现在在哪儿呢? 快点来吧.
1: 네, 알겠습니다. 好的.
0: 이것을 공책에 쓰세요. 把这个写在练习册里.
1: 네, 알겠습니다. 好的,知道了.
0: 손님이 많아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这里客人呢比较多呢,请在这边稍微等一下吧.
1: 네, 알겠습니다. 好的.
0: 길 좀 묻겠습니다.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这边呢,我想问一下路,附近有没有银行啊?
1: 이 길로 쭉 가세요. 그리고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顺着这条路一直往前走,到十字路口往右拐.
0: 네, 还有这个, 살을 빼고 싶어요. 我想减肥呢.
1: 그럼 야채를 많이 드세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세요. 햄버거를 먹지 마세요. 多吃蔬菜,多运动,别吃汉堡.
0: 那这个，形容词的时候呢，我们要注意一个什么情况呢？它就是只能用于动词，形容词的时候就只有个别可以使用。那我们来看一下它的具体情况，比如说形容词的话，기부 세요. 请, 高兴, 或者说是什么其他的，就很奇怪。那这个时候呢，就要是什么 기부 하세요. 您 高兴点吧.
1: 请 高兴一点.
0: 请 高兴点吧. 기부 하세요. 要把这个形容词呢，想办法的把它变成动词以后的时候呢，它是可以使用的，直接不能用的。
1: 기쁘다 是 形容词, 기뻐 하다는 变成了动词, 动词就可以使用 하세요 这个语法.
0: 对。
1: 哦，
0: 但是也有个别的，比如说我们拜年的时候会说什么"건강"，"건강하세요"，对，或者就经常祝年长者身体健康的时候，也经常这么说"건강하세요"，"행복"，"행복하세요"，这好像也都是形容词，它是形容词，但是极个别的。

0: 我们来看看接下来的学习点是什么。好的。
1: 내일 좀 늦어도 돼요? 明天我可以迟到一点吗？
0: 내일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으면 안 돼요. 明天有重要的会议，不能迟到。
1: 여기는 담배를 피워도 돼요? 这里可以抽烟吗？
0: 아니요,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옆에 흡연실이 있어요. 흡연실에 가세요. 不行啊，这里是禁烟区，旁边就有抽烟室。这语法听起来应该是比较委婉的那种感觉。对，它是多，么么嘿多，
1: 돼요.
0: 돼요.
1: 뭐뭐, 도, 돼요. 那同样的是 아유的时候用 아도, 돼요. 어유的时候用 어도, 돼요. 해요的时候呢, 해도, 돼요. 这里只是变换了一个 도. 变换了一个多的话呢，它的意思就不太一样了。这里的话呢，就相当于说是可以做什么事情。那我们看一下它呢，因为我们说是아요오요的这种形态，要一边想它一边学后面的这个语法是比较简单的。同样的想的那个아요오요的形态，然后一起来看一下도돼요아도돼요어도돼요。嗯，先看一下보다看，보다
0: 봐요，봐도돼요，봐도돼요，주다，줘요。 줘도 돼요.
1: 줘도 돼요. 만나다, 见.
0: 만나도 돼요.
1: 부르다, 叫.
0: 불러도 돼요.
1: 공부하다, 学.
0: 공부해도 돼요.
1: 팔다, 卖.
0: 팔아도 돼요.
1: 만들다, 줘.
0: 만들어도 돼요.
1: 읽다, 读.
0: 읽어도 돼요.
1: 찾다, 找.
0: 찾아도 돼요.
1: 놓다, 放.
0: 놓아도 돼요.
1: 적다, 写.
0: 적어도 돼요.
1: 입다, 穿.
0: 입어도 돼요.
1: 받다, 收.
0: 받아도 돼요.
1: 씻다, 洗.
0: 씻어도 돼요.
1: 씻어도 돼요. 然后呢，因为我们这里 아요, 어요的这种形态加上这个도 되다, 所以呢，同样的会有什么不规则变化。 듣다, 听.
0: 듣다, 들어도 돼요.
1: 들어도 돼요. 묻다, 问.
0: 물어도 돼요.
1: 물어도 돼요. 씻다, 装.
0: 싫어도 돼요.
1: 걷다, 走.
0: 걸어도 돼요.
1: 비읍저 소인의 단词, 돕다, 빵.
0: 도와도 돼요.
1: 줍다, 剪.
0: 주워도 돼요.
1: 눕다, 躺.
0: 누워도 돼요.
1: 굽다, 烤.
0: 구워도 돼요.
1: 시우저 소인의 단词, 붓다, 倒.
0: 부어도 돼요.
1: 낫다, 好, 痊愈.
0: 나도 돼요.
1: 긋다, 화.
0: 그어도 돼요.
1: 적다, 脚.
0: 저어도 돼요.
1: 这是我们的单词的变化。是的，
0: 就有些单词其实跟这个语法可能并不太合适哈。我们主要是以语法训练为核心。对，大家在实际用的时候还是要注意的。来看看日常生活应用吧。好的，
1: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켜도 돼요? 那今天天气呢比较热，我可以开空调吗？
0: 네, 켜도 돼요. 可以开。
1: 지금 공연장에 들어가도 돼요? 现在那个我可以进这个演出厅吗？
0: 죄송합니다. 지금은 공연이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에 들어가세요. 很抱歉，现在演出已经开始了，在休息的时间您进去吧。
1: 라디오를 켜도 돼요? 我可以开这个收音机吗？
0: 물론이에요. 켜세요. 당연히요. 开吧.
1: 밤에 전화를 해도 돼요? 这个晚上可以打电话吗？
0: 해도 돼요. 하지만 아이가 자고 있어서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可以打，但是孩子在睡觉，请不要声音太大。
1: 지금 사는 곳에서 강아지를 키워

0: 도 돼요? 你现在生活的这个地方可以养小狗吗?
1: 네, 그 아파트에서는 키워도 돼요. 这个公寓可以养的。 我们再来复习一下吧。
0: 好的，先从单词来看一下。 보다, 看。
1: 봐도 돼요.
0: 주다, 给。
1: 줘도 돼요.
0: 만나다, 见。
1: 만나도 돼요.
0: 부르다, 叫。
1: 불러도 돼요.
0: 공부하다, 学习。
1: 공부해도 돼요.
0: 팔다, 卖。
1: 팔아도 돼요.
0: 만들다, 做。
1: 만들어도 돼요.
0: 읽다, 读。
1: 읽어도 돼요.
0: 찾다, 找。
1: 찾아도 돼요.
0: 놓다, 放。
1: 놓아도 돼요.
0: 적다, 写。
1: 적어도 돼요.
0: 입다, 穿。
1: 입어도 돼요.
0: 받다, 收。
1: 받아도 돼요.
0: 씻다, 洗。
1: 씻어도 돼요. 나도不规则。
0: 好的。 듣다, 听。
1: 들어도 돼요.
0: 묻다, 问。
1: 물어도 돼요.
0: 씻다, 这个呢是디그, 디그的 씻다, 装。
1: 싫어도 돼요.
0: 걷다, 走。
1: 걸어도 돼요.
0: 돕다, 帮。
1: 도와도 돼요.
0: 줍다, 剪。
1: 주워도 돼요.
0: 눕다, 躺。
1: 누워도 돼요.
0: 굽다, 烤。
1: 구워도 돼요.
0: 붓다, 떠。
1: 부어도 돼요.
0: 낫다, 痊愈。
1: 나도 돼요.
0: 긋다, 滑。
1: 그어도 돼요.
0: 젖다, 脚。
1: 젖어도 돼요.
0: 接下来看一下刚才的对话。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켜도 돼요? 天气很热，我可以开空调吗？
1: 네, 켜도 돼요. 当然可以开。
0: 지금 공연장에 들어가도 돼요? 我现在可以进那个演出厅吗？
1: 죄송합니다. 지금은 공연이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에 들어가세요. 很抱歉，现在演出已经开始了。您可以在休息的时间进去。
0: 라디오를 켜도 돼요? 我可以开收音机吗？
1: 물론이에요. 켜세요. 当然，您开吧。
0: 밤에 전화를 해도 돼요? 晚上可以打电话吗？
1: 해도 돼요. 하지만 아이가 자고 있어서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当然可以，但现在孩子在睡觉，您小声点。
0: 지금 사는 곳에서 강아지를 키워도 돼요? 你现在生活的那个地方可以养狗吗？
1: 네. 그 아파트에서는 키워도 돼요. 是的，现在这个公寓可以养。
0: 这个语法有什么需要注意的呢？这个呢，阿多테요，어도테요，它的后面这个테요的时候，有的时候可以用相似的单词来替代，比如说，뭐뭐해도괜찮다，괜찮아요。做什么事情可以没关系，然后呢，뭐뭐해도좋아요，좋다，对，也可以用。然后还有什么，뭐뭐해도상관없어요。
1: 那你就是说什么你可以做，没有关系。你这样做的话没有关系，那你可以做的。所以呢，比较相似的单词这三个呢，可以有的时候是可以互换使用的。嗯，比如说刚才我们有一个
0: 에어컨을 켜도 돼요? 有这么一句话。 那 에어컨을 켜도 괜찮아요。
1: 켜도 상관없어요。
0: 对， 켜도 상관없어요。 켜도 좋아요，这样呢，这个时候呢，它就基本上就是可以互换使用的一个语法。
1: 是的，根据具体的情况来定哈。接下来一起来听 브로맨스 带来的내게 기대어도 돼。

0: 那我们刚才有提到它有不规则变化，刚才的那个离日不规则变化呢，我们有注意到拍打啊，当它没有直接加了一个后面直接加了一个 면，
1: 팔면 안 돼요.
0: 对，接下来的不规则变化呢，首先第一个 디귿作收音的单词 듣다 听，
1: 듣다，然后它有不规则 들으면 안 돼요.
0: 들으면 안 돼요. 묻다 问，
1: 물으면 안 돼요.
0: 씻다 装，
1: 씻으면 안 돼요.
0: 걷다 走，
1: 걸으면 안 돼요.
0: 비읍作收音的单词 돕다 帮，
1: 도우면 안 돼요.
0: 도우면 안 돼요. 줍다 剪，
1: 주우면 안 돼요.
0: 눕다 躺，
1: 누우면 안 돼요.
0: 굽다 烤，
1: 구우면 안 돼요.
0: 接下来是 시읍作收音的单词 붓다 떠，
1: 부으면 안 돼요.
0: 낫다 痊愈好，
1: 나으면 안 돼요.
0: 긋다 화，
1: 그으면 안 돼요.
0: 적다, 这个是搅拌的意思。
1: 저으면 안 돼요.
0: 저으면 안 돼요.
1: 好的，我们再来看看日常生活应用的练习吧。好的，
0: 도서관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在这个图书馆里面不能大声说话。
1: 네, 죄송합니다. 아, 真对不起。
0: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我想在这养一个小狗。
1: 하지만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면 안 돼요. 但在公寓里养不了狗。
0: 여기에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분리수거도 하고 버려야 돼요. 那这个地方呢，它呢是不能丢垃圾的，而且呢，你这个需要做什么垃圾分类，然后呢才可以丢。
1: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好的, 对不起。
0: 교실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那在教室里面我可以用手机吗？
1: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돼요. 在教室里不能用手机。我们看看复习一下吧。好的，那从单词来开始复习一下。보다看，보면 안 돼요.
0: 주다给，
1: 주면 안 돼요.
0: 만나다见，
1: 만나면 안 돼요.
0: 부르다叫，
1: 부르면 안 돼요.
0: 공부하다学习，
1: 공부하면 안 돼요.
0: 아니요, 공부해야 돼요. 팔다卖，
1: 팔면 안 돼요.
0: 만들다 做，
1: 만들면 안 돼요.
0: 읽다 读，
1: 읽어도 돼요. 읽으면 안 돼요.
0: 읽으면 안 돼요. 찾다 找，
1: 찾으면 안 돼요.
0: 놓다 放，
1: 놓으면 안 돼요.
0: 적다 写，
1: 적으면 안 돼요.
0: 입다 穿，
1: 입으면 안 돼요.
0: 받다 收，
1: 받으면 안 돼요.
0: 씻다 洗，
1: 씻으면 안 돼요.
0: 接下来是不规则变化的单词 듣다 听，
1: 들으면 안 돼요.
0: 묻다 问，
1: 물으면 안 돼요.
0: 씻다 装，
1: 씻으면 안 돼요.
0: 걷다 走，
1: 걸으면 안 돼요.
0: 돕다 帮，
1: 도우면 안 돼요.
0: 줍다 剪，
1: 주우면 안 돼요.
0: 눕다 躺，
1: 누우면 안 돼요.
0: 굽다 烤，
1: 구우면 안 돼요.
0: 붓다 떠，
1: 부으면 안 돼요.
0: 낫다 好，
1: 나으면 안 돼요.
0: 긋다 화，
1: 그으면 안 돼요.
0: 적다 脚，
1: 저으면 안 돼요. 我们再来看看日常生活应用的部分，练习一下吧。好的，
0: 도서관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在图书馆呢不能大声说话。
1: 네, 죄송합니다. 对不起。
0: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我想养只小狗。
1: 하지만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면 안 돼요. 但在公寓里不能养狗。
0: 여기에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분리수거하고 버려야 돼요. 在这个地方呢不能丢垃圾，然后呢你还要需要做这个垃圾分类，然后才可以丢。
1: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我知道了，对不起。
0: 교실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教室里面可以用手机吗？
1: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돼요. 不能在教室里使用手机。 那这个语法点有什么我们需要注意的吗？哦，它呢这个，면
0: 안 돼요的时候呢， 它其实可以用那个 아서는 안 돼요， 有的时候是可以互换的，但是呢，日常生活中的时候呢，我们可能就是면 안 돼요的时候呢，日常会话中更经常会使用。但是如果我们又见到这个 아서 어서는 안 돼요的时候呢，知道他们两个意思是一样的话呢，这个是比较好的。而且呢，这个比如说是 해서는 안 돼요， 用这个 아서 어서 해서는 안 돼요的时候， 它这个就是说禁止你不能做的这个意思呢更强。
1: 是的，接下来一起来听준수带来的《이 사람 떠나가면 안 돼요》。

0: 다 听
1: 듣다 듣지 않아도 돼요.
0: 都是没有不规则变化那我们来跟之前一样同样的是拿单词来练习一下보다看
1: 보다 보지 않아도 돼요.
0: 那这个地方呢我们还可以用另外一种形式来说我们知道这个韩语的否定形式除了一个及安他还可以有什么安动词前面加上一个安也是可以的안
1: 해도 돼요. 안 봐도 돼요.
0: 안 봐도 돼요. 나 보지 않아도 돼요. 和 안 봐도 돼요是一样的意思完全一样的表达对一样的意思根据你的习惯你喜欢哪一种随便挑一个吧那我们今天呢就来两种同时练习好吗好的那주다주지
1: 않아도 돼요.
0: 然后呢, 안,
1: 안 줘도 돼요.
0: 안 줘도 돼요. 만나다见
1: 만나지 않아도 돼요. 안 만나도 돼요.
0: 안 만나도 돼요. 나 부르다叫
1: 부르지 않아도 돼요. 안 불러도 돼요.
0: 안 불러도 돼요. 然后 팔다 卖
1: 팔지 않아도 돼요.
0: 나 동양 하여이거
1: 안 팔아도 돼요.
0: 만들다 줘
1: 만들지 않아도 돼요.
0: 안
1: 만들어도 돼요.
0: 안 만들어도 돼요. 읽다 두
1: 읽지 않아도 돼요.
0: 나 안
1: 안 읽어도 돼요.
0: 나 찾다 找
1: 찾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찾아도 돼요.
0: 놓다 放
1: 놓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놓아도 돼요.
0: 적다, 写
1: 적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적어도 돼요.
0: 입다, 穿
1: 입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입어도 돼요.
0: 나 받다, 收
1: 받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받아도 돼요.
0: 나 하여 이거 씻다, 씻
1: 씻지 않아도 돼요.
0: 나 안
1: 안 씻어도 돼요.
0: 接下来呢，同样的看一下，之前我们有提到那些不规则变化的，但是呢，这个地方呢，他们及안나요的时候就没有不规则变化，
1: 都是直接加起。对，
0: 我们加안的时候呢，我们知道也是直接在前面加。那同样的，但是后面它有不规则，它后面是아요어요的那种形态嘛。嗯，看一下，比如说듣다听，先说这个及안나요的形态，듣다듣지않아도돼요。那안안들어도돼요，안들어도 돼요.然后呢，还有묻다问，묻지 않아도 돼요.那안안물어도 돼요.안 물어도 돼요.씻다装，씻지 않아도 돼요.那还有안안싫어도 돼요.걷다走，걷지 않아도 돼요.还有안안걸어도 돼요.안 걸어도 돼요.안 걸어도 돼요.那同样的비읍做收音的单词돕다방돕지 않아도 돼요.안안도와도 돼요.안도와도 돼요.
1: 줍지 않아도 돼요. 안 안 주어도 돼요. 나 눕다 탕 눕지 않아도 돼요. 안 안 누워도 돼요. 굽다 考 굽지 않아도 돼요.
0: 还有안안 구워도 돼요. 나 붓다 떠
1: 붓지 않아도 돼요. 안안 부어도 돼요.
0: 낫다 하오
1: 낫지 않아도 돼요. 안안 나도 돼요.
0: 그치 않아도 돼요. 안 그어도 돼요. 적다 脚 적지 않아도 돼요. 안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돼요. 那我们再来看看日常生活应用。好的，会식에
1: 꼭
0: 가야 돼요. 我们的这个公司聚餐呢，我一定要去吗？
1: 바쁘면 안 가도 돼요. 忙的话不去也行。
0: 가지 않아도 돼요. 也是可以的. 然后呢, 사람이 많네요. 人这么多呢, 많이 기다려야 해요. 我们这个要等很久吗?
1: 2층에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안 기다려도 돼요. 二楼没什么人，不等也行.
0: 교과서는 사야 돼요. 这个教科书我一定要买吗?
1: 도서관에 있으면 안 사도 돼요. 도서관有的话不买也行.
0: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我必须要减肥了.
1: 지금도 날씬해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돼요. 现在也很瘦，不用减肥.
0: 내일도 일찍 일어나요? 明天也需要早起吗?
1: 내일은 주말이니까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明天是周末，不用早起. 我们再来复习一下。好的，那보다看 보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봐도 돼요.
0: 주다, 게이.
1: 주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줘도 돼요.
0: 만나다, 쨘.
1: 만나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만나도 돼요.
0: 부르다, 쩌.
1: 부르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불러도 돼요.
0: 팔다, 말.
1: 팔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팔아도 돼요.
0: 만들다, 줘.
1: 만들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만들어도 돼요.
0: 읽다, 두.
1: 읽지 않아도 돼요.
0: 나 안.
1: 안 읽어도 돼요.
0: 찾다, 쩌.
1: 찾지 않아도 돼요.
0: 안.
1: 안 찾아도 돼요.
0: 적다 시엔.

0: 적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적어도 돼요.
1: 입다 촨.
0: 입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입어도 돼요.
1: 받다 짜.
0: 받지 않아도 돼요.
1: 아, 收, 这个是 收的意思. 안.
0: 안 받아도 돼요.
1: 씻다 씻.
0: 씻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씻어도 돼요.
1: 듣다 팅.
0: 듣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들어도 돼요.
1: 돕다 빵.
0: 돕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도와도 돼요.
1: 붙다 떠.
0: 붙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부어도 돼요. 日常生活应用简单过一遍吧.
1: 好的，회식에 꼭 가야 돼요. 我必须要去聚餐吗?
0: 바쁘면 안 가도 돼요.
1: 사람이 많네요. 많이 기다려야 해요.
0: 2층에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안 기다려도 돼요. 二楼没什么人，不用等.
1: 교과서는 사야 돼요? 我必须要买教科书吗?
0: 도서관에 있으면 안 사도 돼요. 图书馆有不买也行. 是的，其实这个语法的话，然后和我们之前学的很多也非常类似，希望大家能够对比的，然后去进行练习。感谢李老师，我们下期见。
1: 下期见。
0: 那接下来一起来听这一首伊公古带来的《별이 되지 않아도 돼》。

That was Don't Look Back in Anger by Oasis.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I think we give ourselves a harder time than we give anyone else because let's just say, for example, if a friend told us that they have made the decision, the best decision that they could with what they knew at the time, we would probably understand immediately. But yet somehow, we expect our younger self to have had perfect judgment. And looking back, maybe the goal isn't to admire every choice we made, but to appreciate how much we have learned since then. 여러분들은 과거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시나요? 전 딱히 안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할수 있을 만큼의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비록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There is no regret. We're just gonna look front and then we're just gonna walk towards it. Yeah, there's no regrets at all. 후회는 없다. 앞만 보고 그냥 가면 되는 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들 듣고 계신 거 맞죠? You are all tuned in at this moment, right? I hope a lot of you guys are listening at this moment. So since I'm curious all about that, let me know. 여러분들 듣고 계신다면 여기 사람 있어요. 이렇게 인증도 좀 해주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사연과 신청곡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to MG Q&A.

This is our daily segment, everyone. Here I ask you guys a simple one question, and your job is to answer. So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today. What is one small personal rule you refuse to compromise on? 좀 사소하지만 절대 포기 못하는 나만의 원칙.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What is that one small personal rule that you set for yourself that you refuse to compromise on? I believe that there could be many examples. Like, for example, if you like driving, maybe you always have to make sure that you have to park within the lines at the parking lot. Or maybe you just cannot go to sleep until you wash the dishes. 자기 전에 설거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절대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My personal rule is that I always wash hands right after I come back home.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좀 손을 그래도 좀 열심히 씻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만의 좀 포기할 수 있는 원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그쵸? Or maybe if you like to read, maybe you would read at least a full chapter once you start reading. 책을 뭔가 읽을 때, 아, 그래도 한 챕터만큼은 꼭 완료를 해야 책을 덮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Oh, actually, I have figured out my other example when it comes to the things that I just cannot give up. 제가 좀 포기 못하는 것은 핸드폰의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되어야 이제 외출을 하고요. 밖에서도 계속 이제 배터리가 50% 미만으로 닳지 않게 뭐 이제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하던가 뭐 so I would have to always like make sure that my phone battery is fully charged. I get really anxious when it goes down below 50% somehow. 핸드폰 없으면 우리 바보 되잖아요. 약간 그런 현상 때문에 배터리가 이제 좀 닳고 있으면은 불안하더라고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좀 더 공감을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So let's all talk about this morning universe throughout the whole entire program. 우리 오늘 두 시간 동안 이 얘기 같이 나눠봐요. What is one small personal rule you refuse to compromise on? 좀 사소하지만 절대 포기 못하는 나만의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무료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that answer after a song. This is Manic Street Preachers, A Design for Life.

I'm back, morning groovers, and we are live once again. I will have to keep mentioning that in case you forget. 듣고 계신 모닝 그루버들 생방입니다. Okay, morning groovers, we're gonna talk about, although nobody has responded yet, let me recap today's topic. What is one small rule that you refuse to compromise on? 사소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Penguin Killer said, good morning, 이라고 해주셨고, Benny also said, good morning. 좋아요, 이제 인사해주셨으니까 다음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Now it's time for you guys to respond, everyone. 아, 저 또 생각난 거 있어요. 사소하지만 포기할 수 있는 저만의 원칙? 저 뉴스를 매일매일 보는 거? 그것도 어떤, 제 삶의 어떤 규칙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일상이 돼버려서, 뭔가 하루 뉴스를 안 보거나 그러면 괜히, 아, 뭔가 좀, 나만 좀 팔로우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I feel a little left behind when I don't really catch up with the news every single day. So that is one of those rules that I'm trying to follow, to catch up on the news every single day. 또 뭐가 있을까요? Oh, this is one simple rule that I have. 여러분들 이러다가 제 룰만 다 알려드릴 거다가 끝날 것 같은데. So I always drink a cup of water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아침에 이제 물 한 컵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도 제가 몇 년 동안 거의 뭐 10년째 포기하지 않고 꼭 지키는 저만의 규칙이거든요. So those are the simple rules that I have, morning groovers. What about you guys?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만의 규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비님도 오셨네요. Welcome, welcome. Don't be confused, everyone, because we're alive. This is not a rerun. Rerun 아닙니다. So, looks like we have an answer from 0117 Morning Groover. 아, 저는 아침에 커피로 늘 시작해요. 특히 아요. 한국인이라면 얼죽아죠? 라고 해줬습니다. Yeah, this is obviously like the set rule for every single citizen here in this country, isn't it?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 And we don't do this because of the taste or because we want to hear, like, you know, feel the scent of the coffee. 뭔가 커피 향이 너무너무 좋아서, 커피 맛이 너무너무 맛있어서라기보다는 하루를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크 마시는 그런 느낌? Yeah, so this is basically, I believe that the rule that we follow just because that we want to survive the day. 커피였으면 하루를 못 버틴다, 뭐 이런 것겠죠, 그죠? 이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제가 커피 한 2주 정도 끊어봤거든요. 잠만 잘 자고 너무 좋아요, 너무 개운해요. 물론 방금도 아까 커피 한 잔을 했지만... Maybe this is all to do with mentality, everyone. Sometimes, you know, when you just stay away from those caffeine for at least like a month or two, you would feel so much better, like relieved. 이러다 근데 다시 찾게 되는 게 커피이긴 한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잠은 진짜 확실히 푹 자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들은 푹 주무셨나요? 저는 어제 한 15,000 걸음을 걸었어요. So I walked way too many steps yesterday under that sun. 어제 좀 날이 더웠잖아요. 근데 어제 뭐 이렇게 많이 걸었는지 일단 투표 장소가 되게 저희 집에서 멀었어요. So the election place was quite far from my neighborhood, from my place. So I had to walk like... In full, like 30 minutes. 왕복 30분 정도 걸어서 투표를 하러 간 것 같아요, 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와, 투표 끝났다. 놀아야지. 하고, 막 여기저기 나들이를 갔거든요. So I wanted to kind of like hang out because I've done my voting. So I wanted to just like hang out, eat some food and everything. But then like weather seemed very nice for me. 여름이니까 날씨가 좀 좋은 건가 싶어가지고 막 돌아다녔더니, 15,000 걸음을 걸었다고. 그래서 다리가 좀 퉁퉁 붓고, 집에 와서 씻고, 누우니까 9시였어요. So it was like 9 once I took a shower and laid down in bed and then I just passed out. 쓰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개표 방송 보시고 막 그러시는 경우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시지만 저는 정말 뉴스를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보면서 그 핸드폰을 붙들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고 푹 잤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Anyways,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that respond, everyone. 사소하지만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나만의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ong break. We're gonna have a listen to Coldplay, Everglow.

Today, I wanted to ask you guys this question. What is one small personal rule that you have for yourself that you refuse to compromise on? 사도하지만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원칙. 나만의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And 0965 Morning Groover responded. 출근길에 모닝그루브 듣기요. 사소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루틴이에요. 제 루틴 계속될 수 있도록 TBS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So your routine is tuning into Morning Groove every day in the morning on your way to work and you want to maintain this routine as long as you can. 아 그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루틴들 꽤나 우리 많은 모닝그루버들이 장착하고 계신데 꼭 좀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Kim's fan morning guru responded. 저는 영어 공부를 할 때 팝송, 프랑스어 공부를 할 때는 샹송, 일본어 공부를 할 때는 J-pop을 틀어놓고 배경음악으로 들으며 공부를 합니다. So you're basically learning three different languages at the same time. How does this work? Wow, you must be very intelligent. So you're studying English, French, and Japanese all at the same time. And you would play the background music in that language that you're studying at that moment. 이게 도움이 될까요? Wow. 제가 뭐 다른 언어를 공부를 할 때 그 언어의 노래를 듣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거 음악을 백그라운드로 켜둔다? 뭐 어쨌든 뭐라도 도움이 되고 들리는 게 있겠죠. 이게 우리 킴스팸님만의 그런 작은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영어 공부를 이렇게 뭔가 하실 때 모닝그루브를 틀으시든 어디 뉴스를 틀으시든 하나둘씩이라도 단어가 들리면 거기에서 어쨌든 얻는 거니까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at one small personal rule you refuse to compromise on. 나만의 사소한 룰이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어떤 건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 양치가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저는 반드시 양치를 뭐 식후 10분 안에 꼭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o I have to brush my teeth within 10 minutes after a meal.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사실 치과쌤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긴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예, 세균이 막 지금 입에서 막 자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너무 더럽죠. 죄송해요. Morning Groovers.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this is The Killers. All these things that I've done.

That was Vertigo by U2. 하진님께서 Good morning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So 하진님 is also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t this moment. 생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So I wanted to ask you guys, is there a small principle you always stick to in your life routine, in your daily life routine, and so on? 사소하지만 내가 꼭 지키는 나만의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6497 Morning Groover responded to this question. 저는 모닝 스트레칭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스트레칭을 해요. 정말 피곤한 날도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했더니 이젠 정말 저만의 루틴이 돼서 눈은 감고 있어도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모닝 그루버님들께서도 추천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So morning stretching every single day somehow that became your morning routine. 아침에 우리가 스트레칭할 시간이 있나요? 보통 5분 정도 있으면 5분 정도 더 자는 것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 스트레칭 장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침대에서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러면서 스트레칭 하시는 경우도 있고, 활짝 이제 매트 깔고 이제 막 제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의 레벨의 스트레칭인지는 모르겠지만, at least you have that small routine that you have there every single day. 뭐 이렇게 작은 루틴이어도 매일매일 이렇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죠? 좋은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좋은 루틴만 가지고 계시네요. You know, all of your routines are related to like studying, stretching, working out. It's all related to your health and your self-development. So that's great. 좋아요. 나쁜 루틴은 딱히 없나 봐요. 그죠? 아침 스트레칭이랑 저녁 스트레칭 둘 중에 그래도 저녁 스트레칭이 조금 덜 위험하다고 하긴 하던데 그 아침에 그 척추가 아직 잠자고 있는 상태여서 막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무리가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But as long as you stretch every single day, I'm pretty sure you would become flexible every single day. 그만큼 매일매일 유연해지시길 바랍니다.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Is there a small rule or a small principle that you always like to stick to? 좀 사소하지만 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싶은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운전하실 때 그런 원칙일 수도 있겠고요. It could be about cleaning your house, keeping your house tidy. It could be some routines that you like to maintain when you are at your office and so on. 여러분들, 우리 남은 한 시간 노래방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마음껏 같이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o I'm gonna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So I want you guys to stay tuned.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This is The White Stripes, and we're gonna have a listen to Seven Nation Army. Stay tuned, everyone.

Good morning. I'm here to lighten up your morning, everyone. 여러분들의 아침을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Goodbye, 화사 같은 summer가 오늘은 we're gonna open up today's 노래방 with size 연예인 celebrity. 여러분들은 연예인 보신 적 있으신가요? Have you guys ever like encountered a celebrity in your lifetime? 우연히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연예인을 보신 적 있으신지 어떤 연예인을 보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저는 많이 많이 봤는데 어제도 봤어요. 어제는 근데 어떤 아나운서, 유명 아나운서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연예인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연예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We're gonna get it started with Queen 노래방 to lighten up your morning a little bit more. 좋습니다. 항상 featuring Summer's Little TMI 퀴즈가 있는 노래방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은근슬쩍 재밌을 수도 있는 It is time for that the most unnecessary but strangely irresistible TMI quiz of summer. Fun fact, fun fact. 그래서 오늘 싸이의 연예인 노래 신나게 들으시면서 TMI 퀴즈도 한번 여러분들 맞춰줘 보세요. 좋습니다. 썸머는요, 페루에 살 당시, 벌써 10년이나 다 됐네요. 땡땡땡에 출연한 적이 있다.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So that is your TMI question right there. Summer once appeared on 땡땡땡 in Peru when she was there like 10 years ago. So what was it? 썸머는 과연 페루에 있을 때 그 짧은 4개월 안에 어디에 출연했을까요? 여러분들 정답 한번 재미있게 맞춰보세요. 정말 TMI고 쓸데없죠? 그게 매력이에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생방송이라서 바로바로 소개해드릴게요. So send in your answers to Sharp 1013 everyone.

Bang is back with Emoon Sway. That's the 붉은 노을 by Big Bang featuring Emoon Sway. 여러분들 노래방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아싸 노래방 마추픽추 관광 안내 광고에 나오셨나요? 원숭이로 입고 그걸 촐립다 옷이라고 하는데 저 그거 입었었잖아요. 근데 광고에는 아쉽게도 안 나왔어요. 모델 발탁에는 실패했습니다. So I was never on the advertisement in Machu Picchu wearing that Cholita outfit. No, no, no, no, no.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연 썸머는 페루에 있을 당시 그 랜덤하게 또 페루에서 어디에 출연한 적이 있을까요? 어딘가에 분명히 출연을 했거든요. So I did really appear in some place or whatever, thing, thing, thing, in Peru. So what might be the answer, everyone? 진짜 TMI인데 맞추면 재밌을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인데요. More guesses. 아, 우리 또 서비님께서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다. 에이, 이건 너무 쉽잖아요. And I wasn't really good at Spanish back then. 그래서 라디오에 출연할 정도로 제가 스페인어가 그렇게 뭐 출중한 것도 아니었고. Yeah, so that is not the answer. 땡! 라디오에서는 한국에만 출연했네요. So I was only on a radio show in South Korea, proudly. 3151 Morning Groover. 페루에서도, 아, 또요? 라디오에 출연했다? 혹시 DJ로? 아, 전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페루가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저를 쓰게. Buenos días, señores, señores, damas y caballeros.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했을 것 같아요. 아, 아쉽게도 할 수 있는 멘트가 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스페인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었어요. 예, 인턴을 했었어가지고. 라디오 땡입니다. 과연 라디오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If it's not radio, if it's not an advertisement, where did summer appear? 도대체 summer 어디 출연한 거니? 여러분들 답이 나올 때

Now listen to my heartbeat 아니죠? This is Michael Jackson, Smooth Criminal. 애니야 너 괜찮니? 애니야 you okay? 애니야 you okay? This is Smooth Criminal, everyone. Smooth 한 아침 시작하고 계신가요? Are you all guessing the answer for the TMI quiz? Where did summer appear in Peru? What was it? Which show or which place did summer appear? 아, 서비님 벌써부터 힌트를 원하시네. 서비님께서 세 글자 힌트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 아직 정답이 근접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힌트는 조금 이른데 생각해볼게요. I'll take that into our consideration, but not just yet. You know, it's not the time for the hint. Because you're getting really close to the answer. For example, 선생모닝 그룹업께서 이 와중에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세상 쓸데없는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말해주시니까 좀 상처다. 제가 혼자 쓸데없다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이 세상 쓸데없는 썸머의 TMI 이러니까 어쨌든 쓸데없는 썸머 누나의 TMI 퀴즈 도전 맞춰볼게요. 썸머 누나가 페루에서 4개월 있는 동안 출연한 곳 홈쇼핑 뭘 파셨나요? 아니면 패션쇼? 영화제? 으악! 아무거나 맞춰줘 제발 이라고 하셨습니다. So homeshopping, a fashion show, at a movie festival. You're guessing too many answers, Sunset Morning Groovers. What is that one answer that you want to come up with? Smooth Criminal처럼 정답을 맞춰보세요. 홈쇼핑! 여러분들, a lot of people told me that I should be a host for that home shopping.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핸드폰 보세요. 이렇게 접히고 저렇게 접히고 얄쌍하니 마치 아주 날씬한 모델 같죠? 여러분들, 이렇게 접혀서 여기다가 쏙 집어넣고 마감 딱 5분 전에 좋은 프라이스로 겟하도록 하세요. The time is almost up, morning viewers, so you only have a limited amount of time for this discount, so this is your one and only opportunity to get this phone. 이런 식으로 제가 쇼핑 뭐 이제 호스트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땡이에요. 한동안 나 이런 건 해볼까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So that is not the case in Peru. Summer appeared here. 정답을 말씀드릴 뻔했어. 땡땡땡. 뭔가 방송과 관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TV 프로그램인데요. So I appeared on a TV program. So what kind of TV program is that? 어떤 TV 프로그램일까요? 뭐 예능? 아니면 뭐 교양? 다큐? 뉴스? 서비님 어떠세요? Are you satisfied? Can you now guess the answer? 서비님 이제 한번 좀 열심히 집중하셔가지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go ahead. Where did summer appear? In which show did summer appear in Peru? So, that is the TMI quiz that you have to answer. And are you okay? And are you okay?

it's time for us to go back to the 90s Sweden duo Ace of Base 돌아왔습니다. The sign, we're gonna listen to the sign everyone while you guys take a guess to that little TMI quiz that I throw you guys to. 여러분들에게 확 던져드린 저의 그런 정말 쓸데없는 very very useless TMI quiz is here everyone. And 우리 알바생들이 열심히 또 맞춰주시고 있어요. So yeah, big ups to you our part-timers. You guys are doing great job. You guys are making a lot of effort to come up with that answer, so I'm very happy. So let's go ahead and read your answers right now. Happy Life Morning Group. 길 가다가 드라마에 출연하셨나요? 길 가다가 어떻게 드라마에 출연한 거죠? 아, 엑스트라로. 그냥 엑스트라 1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드라마 촬영 현장이 없었고요. 제가 길 가다가 출연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Wouldn't this be impossible? Because I'm like beautiful, so I would be like the main character. 저는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일 말고는 메인 캐릭터, 주인공. 죄송합니다. 우리 켄님께서 페루판 나는 솔로라고 해주셨네요. So did you appear on a Peruvian dating show? 그리고 우리 6543 모닝그룹 설마 페루판 나는 솔로 The Bachelor Show? 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있었다면 출연했을 텐데. Hola, me llamo Summer. 안녕하세요. 저는 썸머라고 하고요. 사는 곳은 리마. 이러면서 아 여러분 제가 나는 솔로를 요즘에 보고 있는데 So I'm watching this show 나는 솔로 I'm kind of like immersed into it. 굉장히 또 빠져서 보고 있는데 It got me thinking, would I also become the villain if I appear in that show? Because I cannot guarantee 100% that I am not gonna be the villain. Because we all have like different aspects of our personality, right? Because like I have like this side of me, I have that side of me. Like you are only watching me this side of Summer, but you don't know my personal life and everything. 그래서 사람은 인간이 되게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내가 이 나는 솔로에 등장을 하면 과연 나도 빌런이 아니라고 100%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다양한 면이 있으니까 그 면만 딱 일부가 화면에 비춰진다 보면은 그걸로 사람들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So, yeah, that is the reason why I would never appear on that show ever. 그래서 절대 이런 데 출연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가요? 제가 만약에 출연한다면 저는 어떤 캐릭터일 것 같으세요? 정승, 현숙, 옥순? Suddenly it got into a 나는 솔로 conversation. But you guys have to watch that. That is like the hottest dating program in Korea. So if you're a listener who is a foreigner, like Benny or Benz, for example, like really, have a glance at this show. It's really, really fun. 이게 약간 다큐멘터리 같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쨌든 정답은 아닙니다. 썸머가 어떤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Summer appeared on a show in Peru, so you have to guess the genre. News, drama, or entertainment? 예능? 뭐 어디 출연했을까요? Take a guess while we have a listen to the rest.

0: Alright, Morning Groovers, do you guys want to cool down a little bit?
1: I don't, but it's time for us to cool down a little bit. This is ABBA, The Winner Takes It All. 이 심오한 선곡은 뭔가요, 강훈이 팀장님?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TMI 퀴즈나 집중해보도록 하죠. Let's just focus on the TMI quiz because you're very close to that answer. 여러분들도 정답에 근접하니까 이젠 TMI 퀴즈에 좀 더 집중해보도록 할게요. Young H said, 칠레판 전국 노래자랑 빰빰빰빰빰 땡 땡땡땡 딩동댕 아니고 땡 틀렸습니다. 다희님, 뉴스에 인터뷰에 나올 것 같습니다. So maybe you appeared on a news interview. 2851 모닝 그룹어. 일기예보? A weather forecast? 얼마 전에 홍진경님이 우연히 뉴스 속에 일기예보에 지나가다가 찍힌 것처럼 우리 썸머피디님도 혹시 우연히 페루 뉴스에 등장하셨나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What might be the answer? The answer is... A news show. 빠밤. 뉴스쇼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페루에서 이제 국제방송 국제 이제 방송에서 좀 나름 네임드 그런 뉴스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So what I was doing in Peru back then was I was an interpreter. I was basically interpreting Korean to Spanish, Spanish to Korean, and sometimes I used English too because I was working in the Air Force and they were having this some sort of like business with a Korean company.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항공기지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항공우주산업과 함께 비행기 그 납품산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업 와중에서 제가 승번역을 하는 그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나와가지고 찍히라고 해가지고 So like the employees in Korean, like the Korean employees, they would like be like Hey, come out! So I want you go to also be on a TV show 막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장군님이랑 또 이제 우리 한국 관계자분들 막 악수하는데 제가 막 통번역하고 있는 그 뭐 연출이죠? 막 그런 거를 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좋은 추억이었어요. It was rather a good memory. Like, who would experience that ever? Like, all the way in Peru. 그래서 뭐 페루까지 와서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

Now let's take a look at your lovely messages. The first one is by Lovable Rosie Ha again. 저는 출근하면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거 루틴이에요. 근데 알람 울리고 10분에서 20분은 침대에서 시간 보내는 것도 저의 어떤 나쁜 루틴이에요. So I drink a warm cup of water every single day once I come to work, and also I would just hang out in bed for about 10 to 20 minutes once the alarm rings. That's the same routine that I have also. I would always set the alarm like super early, and then I would just let the alarm ring, let it snooze for a couple of minutes, and then I would fully wake up. Is that a bad thing? 이거 나쁜 건가요? 뭔가 내 뇌를 깨우는 시간이라서 오히려 내 뇌한테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스위처도 아니고 이러면서 한 번에 빡 일어나요? I think our brain needs some time to wake up too, and also our body too. So I thought that it was a good routine. 이거 어디 듣고 계신 의사쌤 계시면은 좀 등판하셔가지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물을 이왕 드시는 거좀 따뜻한 물 드시면은 이게 또 장기에도 되게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여름엔 좀 힘들죠. Ken Moninguver said. Good morning. 저는 안전에 관련되거나 실수하면 곤란한 것들에 대해서 꼭두 번씩 체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출할 때 현관문을 닫고 열리거나 당겨본다거나 운전을 하기 전에 차를 빙 둘러보면서 타이어 상태를 눈으로 보기도 하고 사진 촬영하기 전에는 메모리 카드 상태 확인하고 메모리 카드 두개 동시 저장하거나 또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 나름 안전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편입니다. Well, you pretty sure have a good routine for yourself also. You would always double check everything that you do. When you leave the house, before you drive, you would just walk around the car, check the tires and everything. When you want to take some pictures or videos, you would check the memory cards, whether it's on or not, things like that. 이렇게 근데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런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가 있는데 우리 캔 모닝그룹업께서는 이렇게 해야 또 마음이 놓이고 또 마음이 놓여야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분이시네요. 그죠? 제가 이런 걸안 해서 문제거든요. I mean, I would double check on many things, especially the machines that I use at work. But when it comes to leaving the house, I would just run off the house as soon as I can. 저는 집에서 우당탕탕 나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본가에 주말 동안 한 2박 정도 하고 나가 있다가, 한번 지난 여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집안이 냉장고가 된 거예요. 에어컨 안 끄고 나가가지고. 뭐 그런 적도 있고, 보일러 안 끄고 나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제 전기로만 나가는 거죠, 진짜. 가뜩이나 진짜 에너지 아껴야 되는데. 우리 캔 모닝그루버를 생각하면서 제가 좀, 더블 체크하는 그런 루틴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This is something that I have to learn. Double check everything. Double check your phone battery. Double check yourself. Double check your home. Everything has to be double checked. 이러시면서 실수 하나는 진짜 안 하시겠다, 그죠?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if there is a small principle that you always stick to. 이렇게 사소하지만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 못해요 싶은 루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Kylie Minogue and Jason Donovan, especially for you.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샤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That was Take That, the Back for Good. Hey there, happy Tu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t 101.2, 101.3. Today is June 9th, Tuesday. A little before 10:06,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MHz or through our live stream on YouTube,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You can find it by searching 101.2.1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Talk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을 위한 소통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창구가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스트림에 오시면 채팅방이 있고요.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룸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창도 항상 열려 있는데요. 샵1013에 50원의 문자용료 부과됩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program at 6 PM today or 2 AM tomorrow morning. 오늘 11시 반부터는 지난주에 시작된 새로운 코너이죠. 동요 위클리 두 번째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So if you tuned in yesterday, not yesterday, last week, you know that we have a new segment starting every Tuesday titled 동요 위클리. It is a segment where I introduce two 동요 songs, children's songs, and match each song with a popular song. 그래서 동요와 대중음악을 매칭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hoarding이라는 단어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hoarding, H-O-A-R-D-I-N-G, hoarding, 원래 이제 과도하게 뭔가를 모아두는 것 또는 축적하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가장 흔하게는 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행동을 말합니다. Hoarding. So hoarding originally means keeping or accumulating things excessively. Most commonly, it refers to the habit of holding on to possessions and continuously piling them up instead of throwing them away.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he keeps hoarding old newspaper. He keeps hoarding old newspaper. 그러면 오래된 신문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그 hoarding의 의미가 조금 넓어져서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는데요. 이 디지털 영역에서의 hoarding 역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So these days, the meaning of hoarding has expanded into the digital domain as well.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엄청 찍고 삭제를 안 하는 그 행위, photo hoarding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저장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버리는 게 그렇게 뭐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죠. You take thousands of pictures and rarely deleting any of them, and it keeps piling up on your phone. 또 이메일을 정리하지 않고 수만 통을 쌓아두는 이메일 hoarding도 있습니다. There's also email hoarding, where people let thousands of, tens of thousands of emails are piling up without, organizing them. 얼마 전에 이제 딸아이의 랩탑을 잠시 제가 사용을 하는데 이 브라우저를 딱 봤는데 탭을 너무 많이 열어놔서 와 이렇게 탭을 많이 열어놔도 컴퓨터가 작동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I recently browsed through my daughter's laptop and couldn't believe how many tabs she had open on her browser. 그래서 이 브라우저 탭을 수십 또는 수백 개 열어두는 그런 습관을 두고 browser hoarding이라고 합니다. So, I found myself wondering, no matter how many, tabs I have opened, the computer still works. Huh? 참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브라우저를 얼마나 열어놓고 또 얼마나 정리를 하고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행동 패턴을 잘 알려주는 단서이기도 하죠. The number of browser tabs we keep open and how often we clean them up can actually reveal a lot about our habits online. 아, 나중에 뭔가 읽어야지 하는 뭐 이렇게 뉴스페이퍼 아티클, 오늘 뭐 어떤 링크 같은 거
이거 언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장해두고 싶은 것. 근데 저장은 안 해두고 그냥 탭을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열어두고 나중에 다시 보자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이제 마음의 어떤 그런 사이콜로지겠죠. So things like, you know, I'll read it later. You know, it could be an article or link. I might need this someday. So instead of saving it, you just have the tabs open.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브라우저 탭은 몇개 정도 열어놓고 사용하시나요? So how many browser tabs do you usually have open, usually when you use your computer? I think it could tell a lot about your personality as well. 저 같은 경우는 딱한 10개 정도 미만으로 정리를 해놓고 열어놓고 사용을 하는데, it all depends, right? 회사에서 또 다르고 또 집에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고.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 인트로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많이 열어놓고 사용하시는지, if you feel like it, let us know how your pattern is online with using your browser and how many tabs you have open on your browser.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Ella Fitzgerald with Gregory Porter, with the accompaniment by London Symphony Orchestra.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곡인데요. People will say we're in love.

from 서울 밤이었습니다. 제니님께서 완전 시티팝이라고 메시지 주셨는데요. It's a total city-pop vibe. 언젠가 혼자 서울 여행 가서 한강 드라이브 하며 듣고 싶은 곡. I think songs like this are great for nighttime show. Huh? 제가 심야 시간 프로그램을 한다면은 참 많이 틀었을 곡인 것 같은데. But you know, good songs sound good any time of the day, I think. And if you think about it, I think Seoul is a perfect place to listen to city pop while kind of roaming around. 맞죠? 뭐 이렇게 방황하면서 city pop을 듣기에 참 좋은 city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t just is a perfect backdrop to listen to music like this. So today's topic, you know, I'm not sure if I am expecting much feedback on today's topic. So rather than a question, kind of a sharing that, you know, how our, you know, digital hoarding habits go. 뭔가 이렇게 브라우저 탭도 그렇고, 사진 정리, 이메일 정리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어떤 디지털 텐던시가 어떤지 그냥 궁금합니다. 독더미님께서는 사진, 이메일, 브라우저 탭, 여러 프로그램, 뭐 하나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 더미입니다. So, Dr. Bingham says, in terms of photo, email, browser tabs, you know, different programs, just, it's all me. It all depends who I am. So, are you saying that you are a hoarder, a person who cannot throw away stuff? 그래서 사진, 이메일 정리 못 하시는 그런 분인가요? But I'm not saying that it's good. I'm not saying that it's bad. I think if you are a physical, if you are a hoarder in a physical life, 일상에서 어떤 이 hoarding, 그래서 집 정리를 못하고 심해지면은 정말 집에 뭔가가 가득 쌓이고, 그건 솔직히 굉장히 심각한 약간 문제이긴 합니다, right? But I think in the digital domain, right? I think, you know, why not? You know, just leave it be. 꼭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너무 이렇게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보다 그렇죠.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죠? I don't think it's a big issue. 근데 그냥 I think it's a telling of, you know, your tendency.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죠.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정리 안 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이메일만 잘 받으면 되죠. 그죠? Let's look at it that way, okay? 그러면 노래 듣고 또 2부에서는 웨더 리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Lionel Rich with Darius Rucker, Stuck on You.

Tantara Blues featuring Forestella with a lunch song project. 그렇군요. 오츠로옹님께서 저는 고우림 씨 목소리 좋아요. 고우림 of course the member of Forestella, right? 고우림 씨 목소리를 딱 아시나 보네요. You can sort of pinpoint the part that 고우림 sings. 와우. Huh? Wow. 굉장히 섬세하게 뭐라 그럴까요? 팬이신 섬세한 팬이시네요. 1202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사진은 정리가 안 돼서 얼마 전에 용량 추가를 했네요. My photos were getting out of control, so I recently had to buy extra storage.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캡처 사진 지우기가 취미입니다. One of my little hobbies is deleting old screenshots. 그렇군요. 맞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할 일 없으면은 이렇게

포토 갤러리 보면서 캡처 뭔가 이렇게 이 기록을 위해서 잠깐 잠깐 이렇게 캡처한 사진들 꽤 있잖아요. 그죠? I think that is my little hobby too, right? Deleting screenshots. But you had to actually purchase extra space for your photos. That's not bad, right? You know, just buy more storage and take more pictures and there you have it. Solution. 근데 I think we're still kind of not really used to the idea of having to buy storage. 뭔가 이제 돈을 주고 이 extra space 어떤 포토 스페이스나 뭐 이렇게 파일 스페이스를 온라인 스토리지를 산다는 게 당연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이렇게 아직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I think there are those of us who feel kind of reluctant to having to pay a price for storage, and there are, the rest of us who are willing to pay for it. You know, why not? Just to give you peace of mind. 뭔가 이렇게 이 저장 공간이 계속 고갈되면서 느끼는 불안감보다는 그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1202님, 저의 브라우저는 심플 그 자체라 신청곡으로 Simply Red Stars 신청합니다. 이렇게 또 연결을 해주셨네요. 듣고 올까요? Simply Red입니다. Stars.

쓸 시간이 없고 뭔가를 저장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스와이프해서 텍스트를 그냥 다시 볼수 있게, 텍스트만 보면은 다시 생각날 수 있게 그런 경우 많이 스크린샷을 합니다. So when I, you know, kind of review, you know, what screenshots to delete, I see a lot of, you know, screenshots that I used for my past shows. 아, 지난 프로그램에 아, 이런 topic 얘기했었지라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So in a way, it's kind of a way to remember, you know, what we did on the show. 약간 추억이 있긴 한데 굳이 막 근데 추억을 위해서 그걸 막 쌓아놓고 싶진 않고요. 약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샷을. 스크린샷 얘기까지 할까요, 같이? 오케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Sam Ok. The song is Remember.

opened because I have to check the message. 근데 보니까 메시지가 없네요. And another YouTube tab open, which is for archive channel, which I keep running so that it will be stored as a archive of our show. 그래서 YouTube 두 개. And also I have the 문자창, the SMS browser. 보니까 메시지가 안 왔네요. And a couple of AIs which will help me with my translation. And I also have the Threads account open. And a couple of browsers that I cannot really reveal. 제 사생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브라우저 두 개 정도 열려 있습니다. 돌아와서 또 계속 얘기할게요. 디지털 호링에 대한 얘기 또 재미있고요. Your tendencies, you feel like you need to kind of, I don't know, clean up your data, your photos or emails. Let us know, okay? 그런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we'll be back, okay? This is 선우정아 and Barbarettes, 차트 밖에서.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2-113, producer DJ A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on your FM dial.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for the morning edition.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we are right there.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Please drop in, say hi, hang out with us. 문자창도 열려있습니다. 샵 1013, 50원, 100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신청곡 사용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You can text us at #1013451. Your song requests, the stories, shoutouts, send them all my way. So we started the show with an intro that talked about our habit of hoarding and the digital hoarding and browser tab hoarding for that matter. But I guess if you think about it,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just cannot let go. Whether it be a digital domain or just a physical world domain, 뭔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버려야 될 때가 있는데 못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I'm talking about both the literal and the symbolic. 뭔가 이렇게 버려야 되는 물건도 있지만 또 버려야 되는 생각, 미련 그런 것도 참 많은 것 같은데. Would that be also in the confines of hoarding? 뭔가 이렇게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연들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This is U2, City of Blinding Lights.

Couple of tracks, U2, City of Blinding Lights, and the following track was Man I Trust, Numb, 였습니다. So, hoarding topic, right? 5750님께서는 예전 직장을 그만둘 때 정말 그만두는 걸 그만두고 싶었어요. 치워도 치워도 끝이 나지 않는 제 짐 때문에요. 하하하. When I left my previous job, I honestly wanted to quit quitting. Quitting을 그만 quit하고 싶다. I wanted to stop quitting the jobs. Right? Quitting the job. No matter how much I packed and cleared out, there's always seemed to be more of my stuff. So endless cleanup, right? It felt like the process would never end. 맞아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렇게 할 때 짐을 정리하는 거가 엄청난 일이긴 하죠. Emotionally too. And physically and emotionally. 집에서 이사를 가는 것도 막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Right? But clearing up your workspace for, you know, quitting or moving jobs, I think it is a big deal. And it's something you probably do not want to do often in your life. 뭔가 이렇게 자주 하고 싶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 참, 예, 맞아요. 회사에서는 이 뭔가 이렇게 쌓여가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이 집에서는 이게, 여러 사람이 또 잔소리를 하고 좀 치워라 그러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뭔가 이제 자신만의 어떤 공간이 있으면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I think, company workspace is a perfect space for hoarding habits to grow, I think. 이 뭔가 이렇게 버리지 못한 습관이 정말 있는 분들은 회사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그러니까 호링 헤빗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575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Here's a request song from 5750님. Lucid Fall의 곡입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루시드 4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5050님 request song. Now it's about quitting jobs and you know clearing up your desk and your cabinet, huh?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저도 회사 그만둘 때마다 전날 밤에 차 가지고 사무실 들러서 짐 뺐는데 짐이 너무 많았어요. So 퇴근하는 프로도님 says whenever I quit my job, I had to actually bring my car the night before and you know move all the stuff onto my car because there's so much. 그렇군요. 그렇게 짐이 많으셨군요. 근데 또 당일날 다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러시니까, 그죠? 이에 대해서 5750님께서 드라마에서 보면은 짐을 박스 하나에 달랑 넣고 나오는데 비현실적이죠. If you watch those dramas, you see people quitting and then they have just a one simple box to load their stuff into, right? 그런 박스를 갖고 나오는데 심지어 그 박스도 굉장히 비어 있지 않나요? 약간 좀 비현실적이죠, 그죠? 그렇게 미니멀리스트하게 사는 분이 계실까요? 거기 회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네요. 헤일리님께서는 저는 브라우저 이메일 확인 후 바로 삭제하고 창 닫는데요. 정리 안 된 곳 하나가 바로 그 갤러리 구글 포토. Yes, 구글 포토. 아이들 사진, 학교 관련 스크린샷, 기타 등등. Yes, I think we all feel the same because Google Photo has a certain capacity, right? 무료 버전은 어느 정도 딱 몇 기가까지잖아요, right? 참 고민 많이 했는데 I think there's a way to download all the stuff. 이게 컴퓨터로 이 다운로드를 받는 그런 옵션이 있더라고요. That's what I did. I downloaded all the stuff and then delete.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또 온라인에서 못 지우겠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딱 전화기로 딱 그 앱에 들어가서 보는 그런 편의성이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는 브라우저는 보니까 다 메일 창과 업무 관련된 거네요. I guess, yeah, if you are at work, right? Your work computer would be mostly about, your work, right? 근데 스크린샷은 열어봤더니 대부분 상하이에 관한 것이네요. So, I have the screenshot. I checked my screenshot the folder just now, and I realized that huge portion of it now with filled with information about Shanghai. 다음 주에 샹하이로 워크샵을 가거든요. 그래서 must go to places, maps or restaurant recommendations and screenshots of apps I need to install. 그렇군요. 맞아요.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좋죠. 스크린샷이, right? So I'll be flying to Shanghai with my coworker for your workshop next week. And our team has been incredibly busy lately. So this trip feels like a small escape. 그래서 1일 1회 훠궈 먹을 거고요. So one hotspot per day. 그리고 하루에 5회 카페 탐방할 예정입니다. Wow, that is a lot of caffeine, I guess, right? So I will visit at least 5 cafes per a day. 상하이에 좋은 카페가 많은가 보죠. 많이 이미 다 검사를 해 놓으셨겠죠, 그죠?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봅시다. 베스키님께서는 디지털은 아닌데 저희 두 애들이 스티커나 포토 사진을 모아두는 것을 보고 다소 호링을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가치가 있다고. 그리고 유행은 왜 이렇게 짧게 다시 오는지 끝없이 집안 곳곳에 널려있네요. 포켓몬 인기는 끝나지 않는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I think all our kids are guilty of hoarding, including my daughter. I think I talked about my daughter's hoarding of sticker. 언젠가 한번 그 스티커 이런 보관함을 봤는데 본인도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Wow. How could I have bought so many stickers and I didn't even use it? I think we have to kind of understand the kids, how they, fall into certain, trends and fads. 뭐 어렸을 때는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죠? 쿨피스님께서도 전 미리미리 정리하고 버리는 편이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버릴 수만 있다면 딱
버리고픈 딱 하나. 캐비넷은 한 달 전부터 정리. 갤러리 정리는 대중교통 이용할 때 보통 한다고. I think that's all we do, right? We all do that, right? When we are riding bus and if we get kind of bored, we look at our phone and delete those, unused, unnecessary screenshots and whatnot. I think we are hoarders in certain way. 우리 모두 약간 hoarding habit이 있는 것 같은데, I think it's different from person to person. Whether we want to kind of, clean up some stuff, or we feel guilty about not cleaning.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죠? 아까 샹하이로 워크숍 가신다는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듣고 그러면은 3부 마무리하고 4부에서는 동요 위클리로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the Cranberries' Dreams.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또 그 플러스 알파가 있는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합니다. I think first installment of 동요 위클리 was last week. Yes. 근데 상당히 그 기획과 컨셉이 너무 좋다라고 칭찬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많은 또 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A lot of positive feedbacks for our first edition of 동요 Weekly. So again, just to kind of give you the lowdown of this segment, we will be introducing two children's songs per week. So every Tuesday on this segment, 동요 Weekly. But not just the two 동요s, but one matching popular song for each 동요 track. 그래서 한 곡의 동요를 소개하고 그것과 매칭이 되는 대중가요일 수 있고요. 팝송이 될 수도 있고 그 곡을 제가 선곡을 해서 들려드리는 약간의 릴레이가 되겠네요. 그죠? My relay. matching 동요 and the popular music. 그럼 첫 번째 곡부 더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윤서진 친구가 부른 모래 위에 나의 꿈을 새겨요라는 곡인데요. Lyrics by 김지원 and the composer is 고수진.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하면 바다죠. 찰랑이는 새하얀 윤슬이 파도 위에 얹혀져서 넘실넘실 넘어오는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앉아서 그림과 글씨를 새겨 봅니다. So, summer is on the way. When I think of summer, I think of the ocean and imagine sitting on a sandy beach, watching the sunlight shimmer on the waves as they quietly roll toward the shore. Then I write things in the sand, my name, my friend's name, my dreams, and my friend's dreams. So 모래사장에 앉아서

그림과 글씨를 새겨봅니다. 내 이름, 친구 이름, 나의 꿈, 친구의 꿈, 먼 바다로부터 넘어오는 파도에 쓸려가는 이름들과 꿈을 보면서 내 꿈이 바다 넘어 저 먼 곳에 닿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모래사장, 모래놀이 하면서 이렇게 상상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As the waves come in and wash those names and dreams away, I find myself hoping that my own dreams might travel beyond the sea and reach some faraway places. 굉장히 동요적인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이죠. 이 그 쓰여진 그런 이름들과 꿈들을 바다가 어디론가 먼 곳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그린 곡입니다. 먼저 들어보실까요? This is 김지원 작사, 고수진 작곡, and the singer is 윤서진, 모래 위에 나의 꿈을 새겨요.

윤서준의 모래 위에 나의 꿈을 새겨요. 이런 가사가 있죠. 더 넓게 넓게 흩어지는 새하얀 모래 위에 머나먼 바다의 꿈 새겨요. Upon the wide endless stretch of white sand, I draw dreams of the distant sea. 먼 바다로 돌아갈 푸른 파도야 내 꿈도 함께 데려가줘. On blue waves returning to far off ocean, please carry my dreams with you. Beautiful, beautiful. 그렇죠? 오칠옥님께서 아이도 목소리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Okay, so matching song. Our kitten names are sort of making guesses on what kind of a matching song I'll be bringing. 독더미님께서 바다의 왕자 아니냐고, 바다의 왕자 아닙니다. As I said, I won't be predictable with my matching song. 아마도 여러분들이 게스를 하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뭐, 이런 곡일 거라라고 생각합니다. 쿨피스님께서도 역시 귀여운 목소리 어쩔 이렇게 맞아요. 참 동요를 들으면 그냥 that's kind of a given. 목소리의 귀여움과 아이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환해지죠. So my matching song is a song by 우효. 우효 인디 뮤지션이지만 굉장히 잘

알려진 sort of electronica based individual인데 우효 씨의 모래라는 곡이 있어요. 모래라는 곡이 있는데 all these two songs all talk about sand on the beach, right? But in such a different perspective. 이 곡의 모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줌의 모래로 날 유혹하지 마요. Don't tempt me with a handful of sand. 한 줌의 모래로 날 울게 하지 마. Don't make me cry with a handful of sand. 결국에는 다 사라질 테니까. Because in the end, it will all disappear. 하얗게 흩날리는 작은 꽃잎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을 테니까. Because it won't remain beautiful forever, like tiny white flower petals drifting through the air. 난 아직 믿을 수 없으니까. And because I still can't quite believe it. 결국에는 다 사라질 테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한 줌의 모래에 뭔가 이렇게 실려 있었는데 바다가 그거를 다시 가져가 버린다는 그런 의미죠. 아까 이 That is my interpretation. 저의 해석이지만 조금 다르실 수 있지만 원작자의 의도는 그렇게 봤는데 이 동요가 보는 이 모래와 이 대중가요에서 보는 모래에 굉장히 이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Both very beautiful song.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매칭송입니다. 우효입니다. 모래.

So let's go to our second pair. 국악 동요를 한곡 갖고 왔는데요. I think I mentioned that, you know, there are different genres of 동요. There are 동요 that's called 서정 동요, which is kind of a ballad, you know, similar to ballad in the popular music. 서정 동요라는 그런 조용한 발라드 같은 동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중창도 있고. And one very distinct genre is called 국악 동요. 약간 국악의 음계와 어떤 장단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진 곡인데요. This one is titled 여름밤. The singer is 김나람. 이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진 노래인데 이 낮 동안에 굉장히 뜨거웠던 햇살을 재우는 듯한 어떤 자장가라고 이렇게 it's kind of like a lullaby, sort of gently putting the days of blazing sunshine to sleep. 그래서 가사가 너무 예쁩니다. 뜨거운 햇살아, 토닥, 토닥, 토도닥. Pat, pat, patter, pat, warm sunshine. 붉은 노을 안고서 잠을 자자. Let's fall asleep wrapped in the red glow of sunset. 휘릴리, 휘릴리, 샤르랑, 샤르랑. 바람손 토닥이며. 휘릴리는 이제 휘파람 소리를 말하는 거고요. 샤르랑은 이 샤르륵 같은 가볍고 부드러운 소리를 나타내는 순 우리말 부사라고 합니다. And it could be translated something like really, really, really, rustle, rustle with the wind's gentle hand patting us softly. So 휘영청 둥그런 달림을 만나러 가자. Let's go meet the bright and round moon hanging high in the sky라는 아주 참 그런 포에틱한 그런 가사이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김나람입니다. 여름밤.

김나람 여름밤 Beautiful song, don't you think? 여름밤 풀숲 가득 재잘거려도 햇님은 스르륵 소르륵 곤이 잘도 잔다. Even though the summer grass is alive with chatter all night long, the sun drips off softly and sleeps soundly. 토닥토닥 토도닥 그렇게 꿈을 꾼단다. Wow. I love it. 이수영 작사 and 김경은 작곡 김나람 여름밤이었습니다. So, the connecting song, the matching song that I had.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내용이 이 뜨거웠던 햇살을 이제 밤으로 데려가서 잠재우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밤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빛이 멀리 있는 창가에도 소리 없이 비추고 In the quiet night sky, beautiful starlight shines silently even through distant windows. 한낮의 기억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꿈을 꾸는 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The memories of the day dripped away somewhere and all I can do is gaze at the dreaming sky above. 부드러운 노랫소리에 내 마음은 아이처럼 To the sound of a gentle melody, my heart becomes like a child again. 깊은 밤, 아름다운 그 시간은 이렇게 찾아와. 어떤 노래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식, 여름밤의 꿈.

That was 김현식 여름밤의 꿈. 깊은 밤 아름다운 시간은 이렇게 찾아와. 다시 아침이 찾아와도 잊혀지지 않도록. A dream I hope to remember even when morning comes again.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곡입니다. Hope you enjoyed today's 동요 weekly and the matching of a children's song with a popular song. We'll be back with another edition next Tuesday.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니님께서 아이들 목소리로 치료받는 시간이라고.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William Wordsworth의 말이 떠오릅니다. Yes, indeed. We are always learning from the child,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항상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So remember, cutie님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I leave you with Miles Davis, song about summer, a very famous song, of course. I think from the Gershwin piece, I think. Miles Davis의 Summertime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0: 我们依然是通过对话来了解一下要学习的内容。
1: 국제 우편을 보낼 때 주소를 어떻게 써요? 我们寄这个国际快递的时候，地址应该怎么写呢？
0: 국제 우편은 외국에 보내는 거니까 영어로 써야 돼요. 像这种国际快递哈，然后它是寄往国外的，所以要用英文来写。
1: 두통약이 있어요? 有没有这个头疼药啊？
0: 네, 서랍에 있어요. 그런데 약 먹기 전에 밥을 먼저 먹어야 돼요. 有在抽屉里，但是吃药之前应该要先吃饭。
1: 那我们惯用句型找到了吗？
0: 뭐뭐 해야 돼요.
1: 해야 돼요, 써야 돼요, 먹어야 돼요.
0: 먹어야
1: 네,
0: 돼요.
1: 아야
0: 써야 돼요.
1: 돼요, 어야 돼요. 那这样的话呢，我们就知道了，用的是什么 I O O U的这种形态，加上这个呀。 태요的时候就是我们今天要学习的这个惯用句型了。对，它是相当于我们汉语的要做什么事情、应该做什么事情、义务性的。嗯，那我们看一下它呢。我们刚才提到了是 I O U 的这种形态呢 ，I U 的时候用 아야 돼요， 어 U 的时候呢用 어야
0: 어야 돼요，
1: 然后还有 하다 的时候呢 해요 的时候呢 해야 돼요， 해야 돼요呢， 我们是经常会听到的一个，所以日常生活中有经常听到。 那我们一起来看一下这个单词里面它具体是怎么用的。想一想我们之前最开始学的 I O O 的形态，一起来看一下没有收音的单词卡다
0: 가야 돼요.
1: 가야 돼요. 보다 看.
0: 봐야 돼요.
1: 읽다 读.
0: 읽어요. 읽어야 돼요.
1: 배우다 学.
0: 배워요. 배워야 돼요.
1: 对，这些都是基本的。然后呢， 청소하다 打扫.
0: 청소해요. 청소해야 돼요.
1: 쓰다 写，
0: 쓰다 써요. 써야 돼요.
1: 써야 돼요. 자르다 剪，
0: 剪 자르다 잘라요. 잘라야 돼요.
1: 잘라야 돼요. 然后呢还有 만나다 见，
0: 만나야 돼요.
1: 부르다 叫，
0: 불러요. 불러야 돼요.
1: 불러야 돼요. 팔다 卖，
0: 팔아야 돼요.
1: 만들다 做，
0: 만들어야 돼요.
1: 읽다 读，
0: 읽어야 돼요.
1: 찾다 找，
0: 찾아야 돼요.
1: 然后呢 놓다 放，
0: 놓아요. 네. 놓아야 돼요.
1: 적다 写，
0: 적다 적어야 돼요.

0: 적어야 돼요. 입다 穿.
1: 입어야 돼요.
0: 받다 收.
1: 받아야 돼요.
0: 씻다 洗.
1: 씻어야 돼요.
0: 씻어야 돼요. 나 I O U 的形态呢因为是母音开头会有什么不规则变化 나 듣다 听.
1: 들어요. 들어야 돼요.
0: 묻다 问.
1: 물어요. 물어야 돼요.
0: 씻다 装.
1: 싫어요. 싫어야 돼요.
0: 걷다 走.
1: 걸어요. 걸어야 돼요.
0: 然后 돕다 帮.
1: 도우다 도와야 돼요.
0: 네, 돕다, 하여 곱다, 这两个单词呢,它的 I O U的形态是特殊的,其他的呢,别做收音的单词全部都是우,但是 돕다, 하여这个 곱다, 这两个单词是와요, 所以呢,这个可以记一下, 줍다, 剪,
1: 줍다, 주워야 돼요.
0: 주워요, 주워야 돼요. 눕다, 躺,
1: 누워야 돼요.
0: 굽다, 烤,
1: 구워야 돼요.
0: 然后呢,是秀做收音的单词, 붓다, 倒,
1: 부어요, 부어야 돼요.
0: 낫다, 痊愈,
1: 나아야 돼요.
0: 긋다, 화,
1: 그어야 돼요.
0: 적다, 脚,
1: 저어야 돼요.
0: 저어야 돼요. 所以呢, 有的时候如果我们突然间想不起来的话, 就想最简单的, 아요, 어요.
1: 네.
0: 对, 接下来再通过这个对话来看一下我们今天学习的这个语法。 같이 술 한잔 할까요? 같이 喝一杯吧.
1: 미안해요. 오늘은 운전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술을 못 마셔요. 다음에 마십시다. 对不起,今天我要开车,所以不能一起喝了。下次吧。
0: 나 약속이 있어서 1시까지 시내에 가야 해요. 我因为有约定呢,所以呢,1点钟之前呢,要到室内,一定要到室内。
1: 그럼 12시 전에 출발해야 돼요. 나 12点前你要出发呀.
0: 오늘 시간이 있으면 같이 배드민턴을 칠까요? 你今天如果有时间的话,我们一起去打羽毛球吧。
1: 미안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공항에 가야 돼요. 对不起,今天我的父母来韩国,我要去机场。고향에
0: 내려가는 기차표가 벌써 다 팔렸어요. 回老家的火车票呢,它已经卖完了。명절에는
1: 기차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예매해야 돼요. 이제 节假日的时候啊,火车票是比较难买,所以要提前去订。
0: 我们来复习一下吧。好的,先从单词来看一下,보다,看。보다
1: 봐야 돼요.
0: 봐야 돼요. 주다, 게이.
1: 주어야 돼요.
0: 만나다, 见.
1: 만나야 돼요.
0: 부르다, 叫.
1: 불러야 돼요.
0: 공부하다, 学习.
1: 공부해야 돼요.
0: 팔다, 卖.
1: 팔아야 돼요.
0: 만들다, 做.
1: 만들어야 돼요.
0: 읽다, 读.
1: 읽어야 돼요.
0: 찾다, 找.
1: 찾아야 돼요.
0: 놓다, 放.
1: 놓아야 돼요.
0: 적다, 写.
1: 적어야 돼요.
0: 입다, 穿.
1: 입어야 돼요.
0: 받다, 收.
1: 받아야 돼요.
0: 씻다, 洗.
1: 씻어야 돼요.
0: 듣다, 听.
1: 들어야 돼요.
0: 묻다, 问.
1: 물어야 돼요.
0: 씻다,
1: 싫어야
0: 装.
1: 돼요.
0: 걷다, 走.
1: 걸어야 돼요.
0: 돕다, 帮.
1: 도와야 돼요.
0: 줍다, 剪.
1: 주어야 돼요.
0: 눕다, 躺.
1: 누워야 돼요.
0: 굽다, 烤.
1: 구워야 돼요.
0: 붓다, 倒.
1: 부어야 돼요.
0: 낫다, 痊愈.
1: 나아야 돼요.
0: 긋다, 화.
1: 그어야 돼요.
0: 적다, 脚.
1: 저어야 돼요.
0: 那再来复习一下我们今天的对话. 같이 술 한잔 할까요? 我们一起喝一杯吧.
1: 미안해요. 오늘은 운전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술을 못 마셔요. 다음에 마십시다. 对不起,今天我要开车,所以不能一起喝酒了。我们下次吧。
0: 약속이 있어서 1시까지 시내에 가야 해요. 我今天有约定,所以呢,1点钟之前呢,必须要到室内。
1: 그럼 12시 전에 출발해야 돼요. 那么你在12点之前要出发。
0: 오늘 시간이 있으면 같이 배드민턴을 칠까요? 你今天如果有时间的话,我们一起打羽毛球吧。
1: 미안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공항에 가야 돼요. 对不起。 父母今天要来韩国,我要去机场。
0: 고향에 내려가는 기차표가 벌써 다 팔렸어요. 回老家的火车票呢,已经卖完了。
1: 명절에는 기차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예매해야 돼요. 假日的时候,火车票很难买,所以要早早的去预定。 接下来一起来听这首《봄, 여름, 가을, 겨울》带来的《행복해야 해요》。

0: 学习点是什么?
1: 好的, 내일 좀 늦어도 돼요? 明天我可以迟到一点吗?
0: 내일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으면 안 돼요. 明天有重要的会议,不能迟到.
1: 여기는 담배를 피워도 돼요? 这里可以抽烟吗?
0: 아니요, 여기는 금연 구역입니다. 옆에 흡연실이 있어요. 흡연실에 가세요. 不行啊，这里是禁烟区，旁边就有抽烟室。这语法听起来应该是比较委婉的那种感觉。对，它是都뭐뭐해도
1: 돼요.
0: 돼요.
1: 뭐뭐도 돼요. 나 동양的是 아유的时候用 아도 돼요. 어유的时候用 어도 돼요. 해요的时候呢 해도 돼요. 这里只是变换了一个 那变换了一个多的话呢，它的意思就不太一样了。这里的话呢，就相当于说是可以做什么事情。那我们看一下它呢，因为我们说是아요어요的这种形态，要一边想它一边学后面的这个语法是比较简单的。同样的想着那个아요어요的形态，然后一起来看一下도돼요아도돼요어도돼요。嗯，先看一下보다看보다봐요봐도돼요주다
0: 줘요. 줘도 돼요.
1: 줘도 돼요. 만나다, 见.
0: 만나도 돼요.
1: 부르다, 叫.
0: 불러도 돼요.
1: 공부하다, 学.
0: 공부해도 돼요.
1: 팔다, 卖.
0: 팔아도 돼요.
1: 만들다, 줘.
0: 만들어도 돼요.
1: 읽다, 读.
0: 읽어도 돼요.
1: 찾다, 找.
0: 찾아도 돼요.
1: 놓다, 放.
0: 놓아도 돼요.
1: 적다, 写.
0: 적어도 돼요.
1: 입다, 穿.
0: 입어도 돼요.
1: 받다, 收.
0: 받아도 돼요.
1: 씻다, 洗.
0: 씻어도 돼요.
1: 씻어도 돼요. 然后呢，因为我们这里 아요, 어요的这种形态加上这个多，되다，所以呢，同样的会有什么不规则变化。 듣다, 听.
0: 듣다, 들어도 돼요.
1: 들어도 돼요. 묻다, 问.
0: 물어도 돼요.
1: 물어도 돼요. 씻다, 装.
0: 싫어도 돼요.
1: 걷다, 走.
0: 걸어도 돼요.
1: 비읍저 소인의 단词, 돕다. 빵
0: 도와도 돼요.
1: 줍다, 젠.
0: 주어도 돼요.
1: 눕다, 탕.
0: 누워도 돼요.
1: 굽다, 烤.
0: 구워도 돼요.
1: 시우저 쇼인의 단词, 붓다, 떠.
0: 부어도 돼요.
1: 낫다, 好, 痊愈.
0: 나도 돼요.
1: 긋다, 화.
0: 그어도 돼요.
1: 적다, 脚.
0: 저어도 돼요.
1: 这是我们的单词的变化。是的，就有些单词其实跟这个语法可能并不太合适哈。我们主要是以语法训练为核心。对，大家在实际用的时候还是要注意的。来看看日常生活应用吧。好的，
0: 날씨가 더워서
1: 에어컨을 켜도 돼요? 那今天天气呢比较热，我可以开空调吗？
0: 네, 켜도 돼요. 可以开。
1: 지금 공연장에 들어가도 돼요? 现在那个，我可以进这个演出厅吗？
0: 죄송합니다. 지금은 공연이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에 들어가세요. 很抱歉,现在演出已经开始了,在休息的时间,您进去吧。
1: 라디오를 켜도 돼요? 我可以开这个收音机吗?
0: 물론이에요. 켜세요. 当然可以啊,开吧。
1: 밤에 전화를 해도 돼요? 这个晚上可以打电话吗?
0: 해도 돼요. 하지만 아이가 자고 있어서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可以打,但是孩子在睡觉,请不要声音太大。
1: 지금 사는 곳에서 강아지를 키워도 돼요? 你现在生活的这个地方可以养小狗吗?
0: 네, 그 아파트에서는 키워도 돼요. 这个公寓可以养的。 我们再来复习一下吧。
1: 好的,先从单词来看一下。 보다, 看。
0: 봐도 돼요.
1: 주다, 给.
0: 줘도 돼요.
1: 만나다, 见.
0: 만나도 돼요.
1: 부르다, 叫.
0: 불러도 돼요.
1: 공부하다, 学习.
0: 공부해도 돼요.
1: 팔다, 卖.
0: 팔아도 돼요.
1: 만들다, 做.
0: 만들어도 돼요.
1: 읽다, 读.
0: 읽어도 돼요.
1: 찾다, 找.
0: 찾아도 돼요.
1: 놓다, 放.
0: 놓아도 돼요.
1: 적다, 写.
0: 적어도 돼요.
1: 입다, 穿.
0: 입어도 돼요.
1: 받다, 收.
0: 받아도 돼요.
1: 씻다, 洗.
0: 씻어도 돼요. 它的不规则，我们再看看。
1: 듣다, 听.
0: 들어도 돼요.
1: 묻다, 问.
0: 물어도 돼요.
1: 씻다, 这个呢是 디그, 디그的 씻다, 装.
0: 싫어도 돼요.
1: 걷다, 走.
0: 걸어도 돼요.
1: 돕다, 빵.
0: 도와도 돼요.
1: 줍다, 剪.
0: 주어도 돼요.
1: 눕다, 躺.
0: 누워도 돼요.
1: 굽다, 烤.
0: 구워도 돼요.
1: 붓다, 떠.
0: 부어도 돼요.
1: 낫다, 痊愈.
0: 나도 돼요.
1: 긋다, 滑
0: 그어도 돼요
1: 젖다 脚
0: 젖어도 돼요
1: 接下来看一下刚才的对话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켜도 돼요? 天气很热,我可以开空调吗?
0: 네, 켜도 돼요. 当然可以开.
1: 지금 공연장에 들어가도 돼요? 我现在可以进那个演出厅吗?
0: 죄송합니다. 지금은 공연이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에 들어가세요. 很抱歉,现在演出已经开始了.您可以在休息的时间进去.
1: 라디오를 켜도 돼요? 我可以开收音机吗?
0: 물론이에요. 켜세요. 当然,您开吧.
1: 밤에 전화를 해도 돼요? 晚上可以打电话吗?
0: 해도 돼요. 하지만 아이가 자고 있어서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当然可以,但现在孩子在睡觉,您小声点.
1: 지금 사는 곳에서 강아지를 키워도 돼요? 你现在生活的那个地方可以养狗吗?
0: 네. 그 아파트에서는 키워도 돼요. 是的, 现在这个公寓可以养。这个语法有什么需要注意的呢?这个呢,啊,都돼요,어도돼요,它的后面这个돼요的时候,有的时候可以用相似的单词来替代,比如说,뭐뭐해도
1: 괜찮다, 괜찮아요.做什么事情可以,没关系.然后呢,뭐뭐해도 좋아요.
0: 좋다.对,也可以用.然后还有什么,뭐뭐해도
1: 상관없어요. 那你就是说什么可以做没有关系你这样做的话没有关系那你可以做的所以呢比较相似的单词这三个呢可以有的时候是可以互换使用的比如说刚才我们有一个 에어컨을 켜도 돼요 有这么一句话那 에어컨을 켜도 괜찮아요
0: 켜도 상관없어요
1: 对 켜도 상관없어요 켜도 좋아요这样的这个时候呢它就基本上是可以互换使用的一个语法是的根据具体的情况来定哈接下来一起来听
0: 브로맨스 带来的내게 기대어도 돼

0: 하지만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면 안 돼요. 난在 공유리 양不了 狗.
1: 여기에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분리수거도 하고 버려야 돼요. 那这里个地方呢，它呢是不能丢垃圾的，而且呢，你这个需要做什么垃圾分类，然后呢才可以丢。
0: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好的, 对不起.
1: 교실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那在教室里面我可以用手机吗？
0: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돼요. 在教室里也不能用手机. 我们看看,复习一下吧.
1: 好的，那从单词来开始复习一下。拨打看，
0: 보면 안 돼요.
1: 주다给，
0: 주면 안 돼요.
1: 만나다见，
0: 만나면 안 돼요.
1: 부르다叫，
0: 부르면 안 돼요.
1: 공부하다学习，
0: 공부하면 안 돼요.
1: 아니요，공부해야
0: 돼요.
1: 돼요。 팔다卖，
0: 팔면 안 돼요.
1: 만들다做，
0: 만들면 안 돼요.
1: 읽다读。
0: 읽어도 돼요. 읽으면 안 돼요.
1: 읽으면 안 돼요. 찾다 找,
0: 찾으면 안 돼요.
1: 놓다 放,
0: 놓으면 안 돼요.
1: 적다 写,
0: 적으면 안 돼요.
1: 입다 穿,
0: 입으면 안 돼요.
1: 받다 收,
0: 받으면 안 돼요.
1: 씻다 洗,
0: 씻으면 안 돼요.
1: 接下来是不规则变化的单词, 듣다 听,
0: 들으면 안 돼요.
1: 묻다 问,
0: 물으면 안 돼요.
1: 씻다 装,
0: 씻으면 안 돼요.
1: 걷다 走,
0: 걸으면 안 돼요.
1: 돕다 帮,
0: 도우면 안 돼요.
1: 줍다 捡,
0: 주우면 안 돼요.
1: 눕다 躺,
0: 누우면 안 돼요.
1: 굽다 烤,
0: 구우면 안 돼요.
1: 붓다 떠,
0: 부으면 안 돼요.
1: 낫다 好,
0: 나으면 안 돼요.
1: 긋다 화,
0: 그으면 안 돼요.
1: 적다 脚,
0: 저으면 안 돼요. 我们再来看看日常生活应用的部分，练习一下吧。
1: 好的, 도서관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在图书馆呢不能大声说话。
0: 네, 죄송합니다. 对不起.
1: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我想养只小狗。
0: 하지만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면 안 돼요. 但在公寓里不能养狗。
1: 여기에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분리수거하고 버려야 돼요. 돼요.在这个地方呢，不能丢垃圾。然后呢，你还要需要做这个垃圾分类，然后才可以丢。
0: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我知道了，对不起。
1: 교실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教室里面可以用手机吗？
0: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돼요. 不能在教室里使用手机。 那这个语法点有什么我们需要注意的吗？
1: 它呢这个면 안 돼요的时候呢， 它其实可以用那个 아서는 안 돼요， 有的时候是可以互换的。但是呢日常生活中的时候呢我们可能就是면 안 돼요的时候呢， 日常会话中更经常会使用。但是如果我们又见到这个 아서 어서는 안 돼요的时候呢， 知道他们两个意思是一样的话呢，这个是比较好的。而且呢，这个比如说是 해서는 안 돼요， 用这个 아서 어서 해서는 안 돼요的时候， 它这个就是说禁止你不能做的这个意思呢更强。是的，
0: 接下来一起来听준수带来的《이 사람 떠나가면 안 돼요》。

0: 我们来直接看看下一个学习点又是什么呢?
1: 유치원생도 버스 요금을 내야 돼요. 나 幼儿园的这个孩子他也要交这个公共汽车也要交钱吗?
0: 아니요, 유치원생은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这上幼儿园的这些孩子是不用交这个公交车费的。
1: 회사에서는 정장을 입어야 돼요. 那个在公司的话一定要穿这个正装吗?
0: 저희 회사에서는 정장을 입지 않아도 돼요. 在我们公司不穿正装也可以。
1: 那找到我们学习点了吗？还是对的，但是这个前面的部分变了。哦，对，还是这个得有什么什么得有。那之前我们有学过必须做什么事情，我们的这里也有反复出现。해야 돼요，해야 돼요，입어야 돼요，내야 돼요。但是我们学的是不做什么也可以，跟它相反的。比如说내지않아도돼요，입지않아도돼요。那我们学习点就是지않아도돼요。
0: 지않아도돼요？那这个它加鸡的话，基本上没有不规则了吧？
1: 对，加鸡的话呢，因为这是一个子音开头嘛。我们说这个不规则变化只发生在母音开头的这种，一般情况下，不是100%啊。一般情况下呢，是这个母音开头的时候才会有不规则变化。那我们这个呢，直接加就可以了。比如说卡다，卡지않아도돼요。那먹다吃。
0: 먹지않아도돼요。不吃也可以，还有만들다，리을做出现的单词直接加만들지않아도돼요。哦，同样的，还有那些不规则变化的也是一样的，듣다听，듣다듣지않아도돼요。嗯，都是没有不规则变化。那我们来跟之前一样，同样的是拿单词来练习一下。보다看。
1: 보다 보지 않아도 돼요.
0: 那这个地方呢，我们还可以用另外一种形式来说。我们知道这个韩语的否定形式，除了一个지안타，还可以有什么안，动词前面加上一个안也是可以的。안해도
1: 돼요.
0: 안 봐도 돼요.
1: 안 봐도 돼요. 那 보지 않아도 돼요 和안 봐도 돼요 是一样的意思，完全一样的表达，对，一样的意思。根据你的习惯，你喜欢哪一种，随便挑一个吧。那我们今天呢，就来两种同时练习，好吗？好的。那주다
0: 주지 않아도 돼요.
1: 然后呢, 안,
0: 안 줘도 돼요.
1: 안 줘도 돼요. 만나다, 见.
0: 만나지 않아도 돼요. 안 만나도 돼요.
1: 안 만나도 돼요. 나 부르다, 叫.
0: 부르지 않아도 돼요. 안 불러도 돼요.
1: 안 불러도 돼요. 然后, 팔다, 卖.
0: 팔지 않아도 돼요.
1: 나 동양 하여이거.
0: 안 팔아도 돼요.
1: 만들다, 줘.
0: 만들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만들어도 돼요.
1: 안 만들어도 돼요. 읽다, 두.
0: 읽지 않아도 돼요.
1: 나 안.
0: 안 읽어도 돼요.
1: 나 찾다, 找.
0: 찾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찾아도 돼요.
1: 놓다, 放.
0: 놓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놓아도 돼요.
1: 적다, 写.
0: 적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적어도 돼요.
1: 입다, 穿.
0: 입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입어도 돼요.
1: 나 받다. 收
0: 받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받아도 돼요.
1: 나 하여이거 씻다 씻이
0: 씻지 않아도 돼요.
1: 나 안
0: 안 씻어도 돼요.
1: 接下来呢，同样的看一下之前我们有提到那些不规则变化的，但是呢，这个地方呢，他们지 않아요的时候就没有不规则变化，都是直接加지。对，我们加 안的时候呢，我们知道也是直接在前面加。那同样的，但是后面它有不规则，它后面是 아요 어요的那种形态嘛。 看一下，比如说 듣다 听， 先说这个 지 않아요的形态， 듣다
0: 듣지 않아도 돼요.
1: 나 안
0: 안 들어도 돼요.
1: 안 들어도 돼요. 然后呢， 还有 묻다 问，
0: 묻지 않아도 돼요.
1: 나 안
0: 안 물어도 돼요.
1: 안 물어도 돼요. 씻다 装，
0: 씻지 않아도 돼요.
1: 나 还有 안
0: 안 싫어도 돼요.
1: 걷다 走，
0: 걷지 않아도 돼요.
1: 还有 안
0: 안 걸어도 돼요.
1: 안 걸어도 돼요. 나 동양의 비읍 조소인의 단词 돕다 빵.
0: 돕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도와도 돼요.
1: 안 도와도 돼요. 춥다 젠.
0: 춥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주어도 돼요.
1: 나 눕다 탕.
0: 눕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누워도 돼요.
1: 굽다 烤.
0: 굽지 않아도 돼요.
1: 하여 안
0: 안 구워도 돼요.
1: 나 붓다 떠.
0: 붙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부어도 돼요.
1: 낫다, 好.
0: 낫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나도 돼요.
1: 긋다, 화.
0: 긋지 않아도 돼요.
1: 하여 안.
0: 안 그어도 돼요.
1: 적다, 지어.
0: 적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적어도 돼요.
1: 안 적어도 돼요.
0: 那我们再来看看日常生活应用。
1: 하다. 회식에 꼭 가야 돼요? 我们的这个公司聚餐呢我一定要去吗?
0: 바쁘면 안 가도 돼요. 忙的话不去也行。
1: 가지 않아도 돼요. 也是可以的. 然后呢, 사람이 많네요. 人这么多呢. 많이 기다려야 해요. 我们这个要等很久吗?
0: 2층에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안 기다려도 돼요. 二楼没什么人不等也行.
1: 교과서는 사야 돼요. 这个教科书我一定要买吗?
0: 도서관에 있으면 안 사도 돼요. 도서관有的话不买也行.
1: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我必须要减肥了.
0: 지금도 날씬해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돼요. 现在也很瘦,不用减肥.
1: 내일도 일찍 일어나요? 明天也需要早起吗?
0: 내일은 주말이니까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明天是周末,不用早起. 我们再来复习一下。好的,那,不打,看. 보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봐도 돼요.
1: 주다, 给.
0: 주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줘도 돼요.
1: 만나다, 见.
0: 만나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만나도 돼요.
1: 부르다, 叫.
0: 부르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불러도 돼요.
1: 팔다, 卖.
0: 팔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팔아도 돼요.
1: 만들다, 줘.
0: 만들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만들어도 돼요.
1: 읽다, 두.
0: 읽지 않아도 돼요.
1: 나 안?
0: 안 읽어도 돼요.
1: 찾다, 找.
0: 찾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찾아도 돼요.
1: 적다, 写.
0: 적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적어도 돼요.
1: 입다, 穿.
0: 입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입어도 돼요.
1: 받다, 找.
0: 받지 않아도 돼요.
1: 收, 这个是收的意思. 안?
0: 안 받아도 돼요.
1: 씻다, 씻.
0: 씻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씻어도 돼요.
1: 듣다, 听.
0: 듣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들어도 돼요.
1: 돕다, 帮.
0: 돕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도와도 돼요.
1: 붙다, 떠.
0: 붙지 않아도 돼요.
1: 안?
0: 안 부어도 돼요. 에이, 日常生活应用

听响当代巨著，邀您身临其境，感受情景现场。今天我们邀请到的两位嘉宾依然是来自唐国大学中文

That was Gnarls Barkley Crazy.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Did you guys agree with today's opening? Because I mentioned about some ways to torture Korean people. That sounds quite brutal, doesn't it?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방법.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김치 먹는데 라면을 아니죠. 김치를 먹는데 라면이 아니라 라면을 먹는데 김치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식후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 시간을 훨씬 느리게 만든다 등등이 있는데요. I think it's funny how quickly humans adjust to that convenience. I mean, a slow internet connection probably would have felt like a miracle. Let's just say like 10 or 30 years ago. And now it can ruin your entire mood in just 5 seconds. 5초만 버벅거려도 우리는 막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거 왜 이래 인터넷 막 이러잖아요. 그 5초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게 될 만큼 인터넷이 막 빨라졌으니까. Well, maybe that is why it's kind of worthy occasionally noticing the little things that quietly make our days easier and more convenient because they're doing more heavy lifting than we realize. 특히 우리나라에는 편리한 게 진짜 정말 많죠. 최근에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그 지하철 샌드위치 가게 거기를 정말 몇 년 만에 갔는데요. 아니, 키오스크가 생겼더라고요. But when it comes to that sandwich franchise, you know that you have to customize everything. You have to line up, you have to choose this cabbage, this tomato. Oh, but I don't want that sauce. You have to say things like that. But now you don't have to do that anymore. Like, you

0: don't have to talk at all when you go to that store. 그리고 키오스크가 꽤나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딱딱딱 골라서 하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참 세상이 좋아졌는데 좋아진 만큼 그 갑작스러운 고장 나는 것 그리고 약간의 그런 지체가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that?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Anyways, we're live, everyone. 오늘 생방송으로 만나는 모닝그루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 검색하고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So find us on YouTube by searching for TBS EFM on YouTube to watch me live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there too. 그리고 이제 사연과 신청곡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남겨주세요. Just like these amazing people who are making their own miracle morning. 모닝그루브와 함께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시고 계신 우리 모구들, 그리고 또 우리 알바생들 얼마나 열일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선생님, 월요일 날 안 오셨던데 바쁘셨나요? 오늘 또 일찌감치 찾아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썸머 누나, 티봉이 까꿍. 오늘 우리 만나는 거 맞죠? 설렌다. 빨리 보고 싶어요. 너무 빨리 보고 싶으신 나머지 방송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딱 남겨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닝 그룹은. Having you joining us as a morning group crew is making our studio extra bright and shiny. 뭔가 sunset, sun. 굉장히 밝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으세요. 우리 닥터 페이퍼님,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And more check-in messages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코코 모닝 그룹어, 상민 모닝 그룹어, 항상 얼리버드 모닝그루버들 오늘 함께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Early bird part-timers, I love it. 오늘도 열리 해주시고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요. We're gonna now move on to MG Q&A after a short word from our sponsors.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at is right, Morning Groovers. We are going to uncover you, unveil you to find out more about you. 우리 모닝 그루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our daily segment MG Q&A. So here I'm going to ask you a question, which will be the topic for today's show, and you need to answer whil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Okay, so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It's kind of related to today's opening, actually. We talked about how life has become very convenient, right? So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say, ah, this is so frustrating?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think, this is driving me crazy? 여러분께서 최근에, 아, 답답해를 외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좀 일상생활하면서 답답하다고 느꼈을 때 언제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his one time, you know, I'm never late to work. It's kind of scary for me to say this because I don't know. 약간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전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knock on wood. 근데 어쨌든 지각을 웬만하면 잘 안 하는 편인데 there was this one time where I was almost late to work. 저는 항상 뭔가 아 좀 10분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약간 늦게 나와서 차가 막히고 이러면서 간당간당하게 도착할 것 같은 거예요. And that is driving me crazy. 저는 그럴 때마다 미치거든요. 막 아 막 지각하면 안 되는데 막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미 막 진짜 100까지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는 길에 신호가 다 빨간불이고 차가 막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또 다음 신호도 또 빨간불이고 꼬여 이렇게 늦는 날에는 꼭 신호가 말을 이렇게 안 들어주고 제 편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Yeah, I got stuck at every red light on my way to work and I was almost late.

Wasn't late. 늦진 않았어요. 그치만 그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조바심을 가지고 막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되게 답답하다고 느꼈어요. 또 이제 성격이 유한 사람은 에이, 늦으면 늦나 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밖에서 누가 약간 찔리셔가지고 웃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불안한 스타일이어서 그럴 때 되게 답답했고요. Sometimes I feel a little frustrated, not so much, but a little frustrated, when I'm in the elevator, and when the elevator is full of so many people, and the person right in front of the button won't press the close button. 아, 이럴 때 조금 답답해요. 엘리베이터가 막 이제 엄청 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맨 뒤에 있는 거고,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죠. 오직 그 사람만이. 너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닫힌 버튼을 안 누르신다. 아, 조금 답답해요. 막 핸드폰 보시면서 이러면. 근데 또그 엘리베이터가 막 점심시간에 걸려가지고 매층 막 쓰는 거예요. 와, 그럼 닫힌 버튼 닫아야 되는데, 그죠? 걸음걸음 소리가 딱 들려오는 순간 닫힌 버튼을 누른다. 전 가끔 그래요. 어떡해요. 너무 나빴나요? 그래놓고서는 제가 엘리베이터 못 타면 잠깐만요! 막 이러고 닫힌 버튼 누르면 좀 슬퍼하고. 우리 한국인들의 일상 아닐까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When was the last time that made you think this is driving me crazy?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아, 좀 답답해라고 느끼는 순간, 최근에 아, 답답해를 외친 순간 언제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take a listen to Gorillaz, Feel Good.

0: It is Wednesday morning, the 10th of June. Good morning, everyone. Hope you're all starting off the day on the right foot.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Most parts of the country will enjoy clear and sunny skies today. However, the capital region and Gangwon province are expected to remain mostly cloudy throughout the day. Morning temperatures will range from 12 to 17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will climb to between 24 and 30 degrees Celsius, bringing warm and pleasant conditions to many areas. For today's highs,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26 degrees Celsius in Seoul, 25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27 degrees Celsius in Daejeon and Busan, 29 degrees Celsius in Jeonju, and 25 degrees Celsius in Jeju. Meanwhile, rain is expected in central inland Gangwon and the northern east coast of Gangwon. The showers should gradually taper off by the evening. As for air quality, fine dust levels are forecast to remain in the good to moderate range nationwide.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9.5 degrees Celsius. Enjoy the comfortable weather today and have a wonderful day ahead. So, morning groovers, what recently made you feel frustrated or what drove you crazy recently?
1: 최근 들어가지고 아 답답해 아 왜 이렇게 답답해 너무 답답해 를 외치게 한 순간 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2892 모닝그룹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오랜 청취자분이시죠 모닝모닝 오늘은 메시지 성공이네요 즐거운 에너지 받고 출근합니다 최근에 저의 답답함은 사춘기 오신 아드님과 대화할 때 답답해서 돌갔어요.
0: So heading to work filled with joyful energy, my recent frustration is my teenage son who has entered puberty. When I talk to him, it is so frustrating.
1: 이라고 하셨네요. 아, 우선 운전을 항상 하셔가지고 메시지를 못 보내시는데 오늘 성공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별게 다 축하할 일이죠. 사춘기 이거 모든 부모님들이 다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무려 5살밖에 안 됐는데 아, 이 아이가 커서 사춘기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 막 하시잖아요. 이 사춘기란 무엇일까? What is puberty? Why is it making our parents' life so difficult? 얼마나 말이 안 통하시길래 그러는 걸까요? 근데 자녀랑은 대부분 말이 안 통하지 않나요? 사춘기 전에는 말 더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릴 때도 말 안 통하고 이제 제 나이에는 친구들이 이제 막 아기를 낳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갓난아기 엄마들이 좀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그런 경우에는 저보고 제발 좀 집에 놀러오라고 막 그래요. 사람이랑 좀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성인이랑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고 말이 안 통해서. 근데 사춘기가 돼도 말이 안 통하나 봅니다. 아니면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maybe it's not that you are not able to share a conversation. Maybe it's because that they just close up to you. They just don't want to have conversation with you at all. 근데 뭐 그럴 땐 놔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뭐 말하기 싫다는데 굳이 그냥 그래 놀아라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0: 말이 쉽지.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조바심이 들겠어요. 그죠? 아우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수님. 그리고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핑키핑키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예쁜가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의 최근 진짜 답답했던 일은 얼마 전에 속초 갈 때 남편이 운전하면서 차량 충전기가 덜컹거리니 다시 껴달라고 해서 빼고 다시 끼려는데 보조석에서 잘 안 껴지더라고요. 남편이 답답하다면서 잘 좀 해보라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답답한데 남편도 왜 못하냐고 보채는 거예요. 기다려봐 하면서 또 하는데 그 와중에 부품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와. 남편이 졸음쉼터 들어가서 답답하구만 하면서 끼는데 저도 진짜 답답했어요.
2: I can totally picture that situation. So your husband is basically driving and because he cannot multitask, he would ask you to do some favor and you were trying to, you know, put the charger in the right place, but that didn't work. You were really trying to help. All you were doing was trying to help, but then since you weren't able

able to do it properly. Your husband would be like, "What are you doing? Just do it. It's not difficult." 아, 그 상황이 너무, 아니,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체육부장님. 체육부장님도 막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아, 알았어, 잠깐만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그걸 또 답답해 하시다니. 억울해요, 체육부장님. 제가 더 억울해. 막 체육부장님이, 아, 싫어. 막, 아, 몰라. 나할줄 몰라.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어떻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 왼쪽? 여기? 어, 떨어졌네. 어떻게? 하면서 진짜 그 뭔가 미안함과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 그것도 몰라주고.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운전만 해야 돼요. 그죠? 옆에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뭐라든 그냥 어차피 내가 신경 써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요. You know? Even if you pay attention to other stuff while you're driving, there's nothing you can do. You can't change anything, so just listen to the person sitting next to you and focus on driving, right? That would make some peaceful driving condition. 그래야 좀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근데 우리 체육부장님 속초 되게 즐겁게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지난번에 속초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충전기 잘 고정해 주시고요. 다시는 뭐 떨어지지 않게 뭐 접착제를 붙이시던지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충전기 저도 되게 좀 덜컹거리는데 이걸 사야 되는데 새로. I also have to recharge it, like replace it to a new one. But then like, I keep forgetting. 자꾸 까먹게 돼요. 그래서 그 덜컹거리는 충전기에 한 번은 그냥 손으로 잡고 이렇게 운전한 적도 있고. 위험합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큰일 날수 있어요. 차량 충전기가 잘 고정되도록 여러분들 더블체크 하시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is topic, okay? So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say, "Oh my gosh, this is so frustrating"? Do you know that there is no literal translation for 답답해 in English? 답답해라는 말이 명확한 그 영어 단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 K, 한국인들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외국인들은 별로 그런 감정을 잘못 느끼나? 어쨌든, 아, 답답해. 이거를 그 우리나라의 그 정서와 감정을 담아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딱히 없어요. I wish you guys would also find out about the true meaning of 답답해 if you're a foreign listener. It's something very, very special. 진짜 K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아, 답답해!를 외친 이유, 무엇이 있는지, 사연, 그리고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 are watching me on 보이는 라디오, on viewable radi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그리고 우리 카톡, 오픈 채팅방, TBS EFM 모닝그루브에서도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열일해야죠, 그죠? Alright, I'm gonna be back after a song. This is CeeLo Green, Forget You.

And our 반장님 is here saying hello. 우리 또 출첵하시는 반장님 굿모닝이고요. 서비님도 반갑습니다. 굿모닝.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댓글 남겨주셨고요. 3998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Summer PD님. All listeners, stay healthy and stay cool in the summer heat. Thank you. Thank you for this caring message. I mean, it is pretty cool this morning, isn't it? 오늘 아침 나름 조금 선선하지 않았어요? Yesterday, when I actually fell asleep, I had to close the windows for a second. 저는 막그 창문을 좀 요즘엔 다 열고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약간 쌀쌀한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닫고 잤어요. 닫고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좀 제법 막 엄청 덥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요즘에 모기 선생님들 출몰하셨나요? You know, do we have mosquitoes out there these days? Maybe it's too early for them to be there. 좀 천천히 좀 오셨으면 좋겠고, 아직 안 오셔도 되니까, 예,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기 너무 무서워요, 그죠? 본격적인 여름이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Do you guys think that we are experiencing authentic summer right now at this moment? Or do you think we're a little early for that? 전 아직 아니다. 예, 한 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Alright, let's get to MG Q&A.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say this is so frustrating? 좀 답답해라고 느꼈던 순간 최근에 언제 있으셨는지 여쭤봤는데요. 우리 얼짱님께서 저는 길 걸을 때 핸드폰 보면서 길 막고 느리게 걷는 사람 답답해요. 제발 앞좀 보세요. I get so frustrated by people who block the way and walk slowly while looking at their phones when walking on the street. Please look ahead. 진짜 그러니까요. 뭐 내가 딱히 급한 건 아니어도 괜히 막 길을 이렇게 그 좁은 골목길에서 막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걷고 막 얼마나 답답한지 그 골목길 좁은 골목길이 트일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반대에서 걸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I think it goes the same way when that phone-looking people like just walks right in front of you towards you because they can basically bump into you and it's dangerou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답답한 걸 떠나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차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we basically cannot expect anything on the road. Even, you know, on the way when people can only walk, like maybe we could run into bicycles, I don't know, some barking dogs or whatever. So it's like driving. Even though you're walking, you have to look straight forward. 그러니까는 운전하는 거와 같다. 사람 많은 곳에서는 핸드폰을 좀 두고 이렇게 앞을 좀 정면 응시하고 걷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안전 이슈 때문에. For the sake of our own safety, right? 잔소리 썸머였고요. 여태까지 넘어가 볼게요. 해피라이프님께서 어제 도서관 강좌 들어갈 때 빌렸던 책들을 반납해야지 하고 책이 있는 선반 쪽으로 갔는데요. 갑자기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 기억력에 답답함이 빌려왔어요. 또 강의를 다 듣고 텀블러를 깜빡하고 테이블에 놓고 와서 다시 찾으러 갔을 때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텀블러 찾으러 가는 길에 책 반납하고 왔네요. I know we are sometimes a little frustrated about ourselves because we are very forgetful. We're constantly forgetting things. You know, sometimes we will be like, you know, holding onto our phone, and then we'll be like, why did I hold my phone? 내가 핸드폰 지금 왜킨 거지? 나뭐 검색하려고 그랬지? 막 이럴 때도 있고. You're not alone when it comes to this forgetful moments. 그러니까 걱정을 좀 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걸 깜빡하지? 나 진짜 큰일 난거 아니야? 이랬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약간 안심하게 되는? 아니, 우리 다 같이 그냥 기억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되면 기억력 좋은 사람이 승자 되겠는데? But anyways, you're not alone, happy life님. 저도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막 그래요. 답답하기보다는 좀 웃겨요. You know, when you realize that you have forgot about the most stupid thing ever, like, you would just laugh about it, and you would be like, why did I forget that? 나왜 이래? 이러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웃프네요, 웃어요. 웃으면서 뭔가 슬픈. You know, it's funny and sad at the same time. Morning Groovers, what drove you crazy recently? 최근 들어서 답답해를 외치는 순간이 언제인지 요 사소한 모먼트라도 좋거든요. 답답한 모먼트, 누구 때문에 답답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답답했다, 나 자신에게 답답했다, 다 좋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m gonna be back after Kelly Clarkson, Only Breakaway.

So while I was introducing the song title, I said Kelly Clarkson only, and 박은희 팀장님 was like laughing outside the studio. 전 제가 좀 주로 좋아하는 사람들 언니라고 불러서 우리 팀장님도 가끔 언니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차마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워라탱크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그럴게요. 워라탱크님 감사해요. 워라탱크님도 즐거운 하루 같이 보내시는 거 어떠세요? 켄님, 안녕하세요. 썸머님. 노래나 광고가 나올 때 앉아서 주로 뭘 하세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보는 라디오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So what are you doing during the song breaks or when you have some sponsored breaks? I think you talk. So while watching you on Viewable Radio, it got me so curious. 어머, 여러 가지 해요. 여기 제 앞에 누군가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얘기도 하고요. 농담이고요. There's nobody in the studio but me. 스튜디오 안에는 일단 저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 창 있거든요. 그 유리창 건너편에 the engineer and 박은희 팀장님 is seated outside the studio. 여기 토크백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고 이제 얘기를 하면 밖에 스튜디오로 제가 막 떠들면은 이제 밖에 스튜디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끔씩 박은희 팀장님이랑 얘기하고 뭐 박은희 팀장님께서 웃긴 얘기 해주시면은 저도 웃고 막 그런 네 상황이 오고 가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노래도 좀 가끔 부르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거나 뭐 가사를 잘 아는 노래가 나오면 뭐 따라 부르기도 하고 I sometimes go through your messages during the song break too. 그리고 원고 확인도 가끔씩 할 때도 있고요. Because sometimes I write the script, I finalize the script right before the show. So I would have to double check them just in case.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song break 동안에 꽤나 많은 걸 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궁금하면 또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 많이 해주세요. TBS EFM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Okay, so what makes you feel frustrated, Morning Groovers? It's such a negative word, but we're going to talk about it and laugh about it all together. 여러분, 아, 답답해 느끼는 순간 언제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enny said, Good morning. When grocery lanes are so long, it makes it frustrating. And also, when there's only one person handling the situation, it makes me feel frustrated. Oh my gosh, that is like so inefficient, is it?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런 거는. I can totally feel you. I mean, I guess maybe I'm being wrong, but people in the Philippines are more relaxed than the people in Korean, right? That's what I think. I've never been to the Philippines, so maybe I'm wrong, but because, you know, Korean people are known for doing things fast all the time, like we would totally feel frustrated about the situation. So it's quite surprising that you would also feel frustrated about that too. I guess we are all the same, right? 조국님께서 썸머피디님, 모그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열일 마치고 룰루랄라 퇴근길에 인사드려요. 너무 좋으시겠다. 최근에 제가 답답하다고 느낀 일은 저희 집 반려견 우리가 더위를 많이 타서 참고로 웰시코기 믹스라 털이 3중털입니다. 더위를 식혀줄 요량으로 중국거래로 대리석 매트를 구입을 해서 깔아줬더니 겁이 많아서인지 올라가지를 않고 목만 겨우 올려놔서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버즈의 겁쟁이 신청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귀엽지? 겁이 나가지고 온몸을 올리지는 못하고 목만 까딱 이렇게 오케이 냅다 이러면서 눕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진 보내주셨어요? 웬일이야. 진짜 그 사진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뭔데? 이러면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사진 같은데요. 진짜 목만 매트 위에 올려놓은 우리 사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손도 올렸네요. 그래도 발. 발이죠? 강아지들은. 손이 아니라. 왜 강아지들한테 맨날 손 이러는 걸까요? 그거 발인데, 그죠? So according to 조국님, the most recent thing that made him feel frustrated is that his dog Uri gets really hot all the time. So to help him cool down, he bought a marble cooling mat, you know, secondhand and laid it out for him. But maybe because he's a bit scared of it, he won't get on it. 아, 그러니까 이거 훈련, 뭐 간식 같은 걸로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간식을 이렇게.

하나둘씩 올려두면서, 아니면은 이제 조국님께서 매트에 올라가가지고 이리와 이리와 하면서 그 강아지를 앉으면서 서서히 매트로 내려놓거나. 아, 그 맛보면 되게 좋아할 텐데. 아, 그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무서울 수 있고 한데, 한번 맛보면은 거기서 내려오기 싫을 텐데. 우리 듣고 있으면 한 번만 올라가 보면 어떠겠니? 이게 다 자기네들 좋으라고 이렇게 사주는 건데, 그걸 안 하면 참 답답해요. 그죠? 이게 다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You're doing all these things for the sake of your puppy and they don't know that. 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진짜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So from what I remember, 조국's puppies, their names are 우리 and 둘이, right? 우리 둘이었던 것 같은데요. 강아지 두 마리 키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퇴근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하시는데 종종 사진 보내주세요. 너무 귀엽네요, 여러분들. 강아지 사진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강아지 되게 좋아하니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ese frustrating moments later on. 계속해서 우리 좀 최근에 답답했던 순간 언제인지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요. 문자번호 #1013으로 계속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I w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so don't go anywhere. 어디 가지 마세요. Stay tuned. This is Pods, 겁쟁이.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Hello and welcome back. You a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your host, Summer Lee, and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with me.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EFM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And we are live in the studio, everyone. And we are also on Viewable Radio. 생방송으로 함께 맞이하는 우리 모닝 그루브입니다. 보는 라디오도 켜두었으니까요. 시청하시고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한테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거죠?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And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listening through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to recap today's topic, because that's so important, very, very important, when was the last time you felt so frustrated? 최근 들어서 답답하다고 느꼈던 순간 언제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Let's introduce a couple of more messages regarding that. 우리 Kim's Fan 모닝 그룹께서 지하철에서 이어폰 없이 소리 크게 틀어놓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신호등 바뀌었는데도 딴 생각하느라고 출발하지 않는 앞차 운전자들, 안 그래도 숨 막히는 세상, 좀 속 시원하게 살고 싶습니다. 참교육이 필요한 세상.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So watching videos on the subway with their volumes turned all the way up without their earphones and drivers in the car ahead who don't even move even though traffic light has changed because they are lost in thought. This is a world where some real justice is needed.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최근

아니라 이런 일상은 늘 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막 자동차가 아니라 그 자전거 막 운전하면서도 스피커 빵빵빵빵 I'm all fatty 막 이러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스피커 되게 좋은 거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의도치 않은 BGM을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유튜브 같은 거막 시끄러워 막 무슨 정치 막 경제 막 이런 거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막 화가 팍 나는 그런 시끌시끌벅적한 그런 영상들 다 같이 들으라고 이렇게 시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Oh my god, it's so frustrating. 이건 약간 그냥 에티켓이죠, 에티켓. 에티켓을 안 지키는 경우. 그리고 이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출발하지 않는 운전자들 이거 진짜 웃긴 게 The funny thing about Korean people is like when you're behind a car or waiting for that, you know, light to turn green again, like you would be like wait for it, wait for it. And if the car right in front of you doesn't start running within like 3 seconds, you'd be like, bang! 약간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한 3초 컷인 것 같아요. 신호등이 딱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자마자 3, 2, 빵!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단 3초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뒤에 있는 차는.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순간 빨리빨리 빵!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안 맞는데, 그죠? 신호가 바뀌어도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대체로 다딴거 하시느냐고 출발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죠. 사뚜기 모닝그룹은 저는 뼛속까지 한화 이글스 팬입니다. 최근 답답함. 아니, 그냥 쭉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아, 벌써 무슨 문자인지 예측이 되는데. 한화 이글스 야구 경기 볼 때입니다. 한화 팬은 공감하실 듯볼 때마다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 하지만 또 보게 되는 이 중독. 이제 답답함이 제 아들에게도 전염되고 있답니다. 오늘의 신청곡, Cyndi Lauper의 Time After Time. So you're a 한화 Eagles fan, and of course, when it comes to watching every single baseball match, you feel frustrated. And now your son feels the same way too. So I guess your son has become a Eagles fan too. 같이 이제 또 입덕하신 건가요, 아드님께서도? 그래도 같이 보시면, 같이 이제 화나면서 보면 좀 재밌죠? 야구는 이제 사람들이 좀 보니까 욕하면서 보는 재미로 항상 보시잖아요. 막 화나는 그런 재미? 좀 특이하긴 한데, 야구는 좀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와, 봤지? 막, 어? 막 우리가 수입한 거 봤지? 막 이러면서 하다가 조금 못하면 또왜 저래? 이러면서 또 뭐라 뭐라 하고. It's all about nagging when cheering for baseball match here in Korea. But I believe that you have a very, very nice personality. Like, you're a good person, right? 우리 보통 이글스 팬분들은 성격이 되게 뭔가 우직하고 항상 좀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You're a very down to earth person who has a lot of patience. 뭔가 참을성도 있고. 그래서 제 또래에서는 만날 거면은 이글스 팬을 만나라 막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한화 이글스. 제 주변에도 팬 되게 많습니다. 항상 그래서 뭐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돼요. 저는 참고로, 네, 쌍둥이 팬입니다. 최근에 쌍둥이들 꽤좀 잘하고 있지 않나요? 야구를 최근 들어가지고 잘못 봤는데. But the World Cup is coming up, everyone. So we are all going to cheer for our team. 우리 또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실감이 나시나요? 뭐 이번 주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월드컵 경기 보면서 또 하나가 되고, 우리 Let's go together 또 응원하는 날이 오겠죠? All right,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now take a song break so that I can get ready for our segment for today. 오늘 리메이크 리와인드 있거든요. 그거 이제 코너 준비하러 가는 동안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going out to 사뚜기 morning groover. This is Cyndi Lauper, Time After Time.

0: Yeah, from remake to original, we'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So this segment travels between remakes and originals. 리메이크와 원곡을 함께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원곡자를 언제나 리스펙트하는 사람으로서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마구마구 함께 넘나들어 볼까요? So here, I'm going to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Very simple. You just gotta guess, and that's it. Then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or original artist and fun facts, just your thoughts about them, and so on.
1: 노래 한 곡 오늘도 들려드립니다. 리메이크 버전을 들려드릴 거고요. 이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음악적인 그런 지식을 막 발휘해보세요. 그리고 원곡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fun fact, 그리고 원곡 가수에 대한 뭐 추억, 다양한 생각 자유롭게 또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 같이 음악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원곡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So today's remake song will be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면 FDR랜드 새들처럼 들어볼 겁니다. And obviously this is the remake version. FT Island가 이제 리메이크한 곡이죠. 새들처럼 원곡자는 따로 있어요. So obviously there is an original musician for this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So take a guess from now on. 지금부터 우리 알바생들께서 열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Some of you who still are lost, I'm going to provide you a hint because I am kind Summer. 또 착한 사장님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힌트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원곡자 힌트 나갑니다. 자, 이 원곡자 가수의 분의 성을 빼고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짜 섭섭하네요. 딱한 글자만 안 들어갔어요. 이분의 이름 중에서 성이 안 들어갔어요. 진짜 섭섭하네요. 강세를 잘 들어보세요. 진짜 섭섭하네요. And of course, for foreign listeners, I'm going to provide you another hint that is an English version. Okay, so here is your biggest hint. The musician's names, initials are not BTS, but BJS. How about that? Woo! 이니셜이 BTS가 아닌 BJS예요. 네. 누굴까요? 원곡자가. 날아가는 스타들 바라보면. 이용기 씨가 생각나나요? 땡! 원곡자는 따로 있으니까 원곡자 누군지 맞춰보세요. Alright, while waiting for all of your smart guesses,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그런 지식 발휘하실 거라고 믿고요.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of The Island, 새들처럼.

듣기만 해도 정말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 노래. We just listened to the remake version of the song 새들처럼 by FT Island. And your job was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제가 힌트 매우 친절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Okay, let's read your messages, read your guesses from now on. 3998 Morning River. 둘리라는 별명도 있고 여전히 활동 중이신 변진섭 가수님 오늘의 정답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둘리라는 별명이 있으셨어요? 약간 둘리 닮으셔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는데 둘리라는 별명이 있으셨군요. 열이 버거. 왜 이렇게 자꾸 콧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노래할 때마다. 정답은요 여러분들 변진섭 맞습니다. So 변진섭 was the answer, the legend, right?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3293 변진섭이라고 해주셨고 2959 also said 변진섭이라고 해주셨고 and they added on 변진섭님의 희망사항이 유행했을 때 썸머피디님은 아직 세상에 안 나오셨죠? 아버지뻘 되실 듯 이라고 해주셨고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 친절하게 1989년에 이 희망사항이 발매됐다고 적어주셨네요. 66년생이시면 제 아버지뻘이 맞네요. 저희 아버지가 59년생, 어머니가 63년생이니까 거의 아버지뻘이네요. 그래도 이 노래 알아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Summer! 이 노래 아니에요? 그쵸? 아, 이 노래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쵸? 변진섭 씨였습니다. 이 변진섭 씨 그래도 저 너무 레전드라서 많이 알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발라드라는 그 장르 자체가 막 자리 잡지 않고 막 유행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뭔가 이 용어를 대중화시킨 가수가 변진섭 가수라는 걸 알고 있고 예전에 나가수에도 많이 나오셨고 So since he's a legend even though he's a singer from the 80s I am very aware of this musician.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답을 보내시고 이렇게 또 뮤지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뮤지션에 대해서 추억도 회상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So this segment is all about discussing and introducing your messages about this musician. 우리 3151 모닝 그루버 진짜 섭섭한 변진섭 오빠 꺄 오랜만에 우리 오빠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like that hint right there, right? 오빠라고 하셨는데 나름 팬이셨구나. 근데 진짜 인기를 제가 실감할 수 있는 게 I can totally understand how popular he was back in the days and still is because he is touring around Korea. 지금 현재 전국 투어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방 곳곳에서 이제 투어를 정말 많은 곳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대단한 레전드라는 뜻인 거죠. 해피라이프님,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찾으셨던 분이요. 아, so this is actually part of the lyrics. So even though a lady eats a lot, he wishes for someone who wouldn't get fat. 그리고 말이 되나요? 정말? 어떻게 그래? 밥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희망사항에 그러니까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또 어떤 여자 있었나요? 뭐 되게 요청사항이 좀 많으셨네요 변진섭님께서 So obviously he had a lot of wishes when it comes to his ideal type 와 우리 박원희 팀장님 무슨 AI세요? 막 가사를 지금 빵 띄워주시고 와 무슨 제가 말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가사가 친절하게 또 이렇게 모니터에 나오고 있어요 So let's take a read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So a lady who's able to make the best kimchi fried rice?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왜요? 목젖 껄껄껄 이웃에 목젖이 보이는 여자? 이게 매력 포인트인가요?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A lady who I can meet even though I don't have enough money.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Okay, understandable. Fashionable lady even though they don't, you know, put too much effort into it. 껌을 씹어도 소리가 나는 여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딱딱딱 소리나게 씹는 거죠.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좀 이상형이 좀 특이하시긴 했네요. So I guess he was very specific when it comes to his ideal type. 우리 선생님께서 썸머 누나가 힌트가 진짜 섭섭하네요. 이거 뭐예요? 라고. 어우 답답해 그 진섭이 오빠 성이 뭘까요 진섭이 오빠 어우 답답해 꼭 맞추고 싶다라고 looks like you're a little frustrated trying to come up with the answer 힌트 죄송해요 제가 I tried 우리 하진님께서도
FT 아일랜드가 리메이크했는지 처음 알았어요. So that's the first realizing that FT Island actually remade the song. 맞아요. FT 아일랜드가 리메이크했고 이 버전으로 아는 사람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이 코너가 약간 그런 게 있네. So there is this

thing about the segment that we would talk about the original musician that we would kind of leave out the musician who remade the song. 그러니까 너무 원곡자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리메이크한 가수도 대단한 가수인데 약간 뭔가 이렇게 신경을 좀안 쓰게 되네요. FT 아일랜드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이돌 밴드잖아요. 약간 1세대 아이돌 밴드, like the first generation idol band was FT Island and CN Blue back then. 기본적으로 밴드를 제가 좋아하니까 요즘에는 막 데이식스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밴드 아이돌 밴드 좀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멋진 곡들 막 리메이크도 하고 곡도 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yeah, this song was originally released in 1988 on Byunjin's debut album Like Birds and became one of the defining songs of Korea late 1980s ballad era. And with its uplifting melody and lyrics about freedom beneath the blue sky, the song remains one of his most beloved classics and a staple of Korean nostalgia. And FT Island released their remake of Like Birds, 새들처럼, back in 2011, so that was a long time ago already. 이 리메이크 버전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2011년에 나왔어요, 여러분. 꽤나 시간이 지났답니다. And as the title track of Memory in FT Island, the band's first remake album. 그래서 첫 번째 리메이크 앨범으로 이 새들처럼을 발매를 했다고 해요. So those were some fun facts about this song remake process and everything. 우리가 이제 리메이크 버전 들었으니까 변진섭 오빠라는 그런 향수를 여러분들의 돋구기 위해서 원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of the song 새들처럼 by the one and only legend 변진섭.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It is the 10th of June. Happy Wednesday morning, everyone. This is Summer, guiding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Most parts of the country will enjoy clear and sunny skies today. However, the capital region and Gangwon province are expected to remain mostly cloudy throughout the day. Morning temperatures will range from 12 to 17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will climb to between 24 and 30 degrees Celsius, bringing warm and pleasant conditions to many areas. For today's highs,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26 degrees Celsius in Seoul, 25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27 degrees Celsius in Daejeon and Busan, 29 degrees Celsius in Jeonju, and 25 degrees Celsius in Jeju. Meanwhile, rain is expected in central inland Gangwon and the northern east coast of Gangwon. The showers should gradually taper off by the evening. As for air quality, fine dust levels are forecast to remain in the good to moderate range nationwide.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1.2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I am back, Morning Groovers, and we still have a couple of more messages regarding Remake Rewind. 3998 Morning Groover. 요즘에는 이문세의 붉은 노을도 빅뱅 노래인 줄 아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럴만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캔디도 단지 널 사랑해 이거 완전 H.O.T. OPPA 노래잖아요. 근데 이거 NCT 드림 노래로 알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아 우리 박은희 팀장님 상처받으실 텐데 H.O.T. 원조 팬으로서 또 빨간 풍선 막 이렇게 흔드셨을 텐데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잊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또 리메이크 리마인드 코너 그래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 맞다 원곡자가 있었지 이러면서 우리 원곡자를 리스펙트 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So we got to respect the original musicians too so that they never get forgotten. 4268 데니 모닝 그룹이시죠? 운전하느라 정답을 못 보냈어요. 변진섭님의 소년같이 맑고 청량감 있는 목소리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이라서 자주 듣곤 해요. FT 아일랜드에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원곡이 더 좋답니다. 정차시마다 문자 보내는 거라 힘드네요. 신청곡이 있어요. Jesse J의 Price Tag. 오늘도 행복하세요. So you have to try to make that stop because you're driving, so you can't really send in a message. So you always have to find that right moment. Thank you. I can totally understand how you wanted to send in a message. 얼마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운전하실 때 무리하지 마시고요. 운전하실 때는 꼭 정면 주시하시고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노래가 나가는 동안 이제 그 변진섭 가수에 대해서 우리 박우리 팀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I'm always excited and kind of interested in finding the person who looks alike the other person. 그러니까 닮은 꼴 찾는 걸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 변진섭 씨가 그 두산 베어스의 양의지 선수랑 약간 닮지 않으셨나요?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베어스 팬분들 계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아, 약간 묘하게 좀 닮으신 것 같아서 사진들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anyways 민준 리나맘 아이고 PD님 HOT는 빨강이 아니고 하얀 풍선이에요. 저도 원조 팬이에요. 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A big apology to all the HOT fans out there. So they use the white balloons, not the red balloons. 이게 하얀색 풍선이 상징이군요. 빨간색 아닌, 빨간색 누구였지? 동방신기였나? 빨간색은? 아, 또 큰일 나는 발언을 막 이렇게 막 책임없는 발언을 막 지금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모르면 가만히 있을게요. 하얀 풍선. 어, 민준 리나맘, you're on the same boat with 박은희 팀장님. 콘서트 많이 가셨나요? 그 현장에 우리 박은희 팀장님도 아마 계셨을 텐데. 막 배지 같은 거 이렇게 가방에 막 붙이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HOT 배지 막 이런 거? 막 지금 뭐라 뭐라 막 써주시고 계신데 막 신나셔가지고 박은희 팀장님께서 그런 아이템들이 있었어요. 아 한참 그 캔디 노래 했을 때 먼지 아이템이 그 손장갑이랑 모자였다고. 아 그건 저도 알죠. 이제 뭔가 그 가수분들이 그 멜빵 바지 같은 거에다가 손장갑 모자 이렇게 하시고 와 겨우 맞췄다. 좋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 리메이크 리와인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같이 추억 얘기하고 가수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Okay, morning groovers,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and I'm gonna be back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This song is going out to Denny Morning Groover. This is Jessie J featuring B.O.B. Price Tag.

That was Ariana Grande featuring Iggy Azalea, Problem. 펭귄킬러님께서 굿모닝 답답합니다. 지금 매우 답답합니다. 독일에서 손님이 와서 부산을 가려고 김포공항에 있는데요. 융통성이 없는 독일분 답답합니다. 제발 납기 좀 당겨줘요. 제발이라고 해주셨어요. So I'm at Gimpo Airport right now to go to Busan with a guest from Germany, and I feel so frustrated because they are just inflexible. Please, let's pull in the delivery schedule already. 뭔가 업무를 하면서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 봐요, 지금. 이러면은 이제 그 일정 내내 답답하실 텐데. 한숨 나오고. 오늘 하루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펭귄킬러님. 파이팅! 하진님, 굿모닝입니다. 저는 지금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신호 바뀌려고 하는데 앞차가 30km 이하로 가십니다. 그래서 문자 남길 수 있는 기회가? I'm stuck behind a car going under 30 km per hour right as the traffic light is about to switch from green to red. On the bright side, it gave me a chance to send this message. 진짜 우리 모닝그룹들 틈만 나면 메시지 보내주시는군요. 30km 이하로 천천히 가더라도 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운전하실 때는 아무리 천천히 간다고 하셔도 문자 보내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슬퍼하지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들 문자창이 조금 썰렁하다, 바람 분다 이러면은 아, 다들 운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I won't get that upset when I don't see many messages, morning groovers, because I would just think that you guys are all driving.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나요.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모닝 그룹버들. This has been fun talking about those frustrating moments. 우리 답답함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느끼고 그러긴 하는데, 또 멀리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We get frustrated, but if we are, you know, like 3 steps behind and we are looking at the big picture, maybe it won't be that frustrating situation. After all, you know?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너무 화내지 마시고. Let's all put that little smile, beautiful smile on our face today. 오늘 하루만큼은 좀 우세, 우리 얼굴에다가 미소 장착하시고, 융통성 있게, 그냥 유하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자세, attitude 한번 장착해보는 건 어떨까? 살포시 제안을 드려봅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Morning Groovers, today. 오늘도 함께 이렇게 또 재밌는 사연도 보내주시고, 저 웃겨주시고 하셔서 감사하고요. 모닝 그루버들 다시 보기 항상 올려두고 있습니다.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이 별도로 있어요. So we have a separate YouTube channel, which is called TBS EFM Morning Groove. And you can watch basically all of the shows that we have aired. 우리가 지난 이제 날 동안 방송한 것들 다 거기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무료로 또 시청 가능합니다. 다시 보기, 다시 듣기 가능하시니까 또그 채널도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And I hope you guys will join us next Friday. Actually, this coming Friday. 이번 주 금요일에도 생방송이죠? At 7 a.m. in the morning. 금요일도 생방송 사수하시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이무진, 신호등 들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쾌차한 하루,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Goodbye, Morning Groover.